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용머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 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영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 그리고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의 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곰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궁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0: 냄새가 딱 있어.
1: 네. 네. 야, 아니 본격 휴가철은 이제 지났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바다를 보러 오니까 마음이 탁 트고 너무 좋네요.
0: 아, 맞아요. 또 가을 바다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사실 또 이런 그림 같은 바다를 보기 딱 좋은 곳이 강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강릉 그리고 미술관 사실은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0: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강릉이 강원의 문화중심 도시로 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 20, 30대들이 미술관과 함께 자연을 즐기러 와. 많이 오는 곳이에요.
1: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술과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더 가볼까요?
0: 가보시죠.

0: 정말 강릉 하면 뭐 자연과 문화, 예술이 다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강릉에 여행 온 게 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렇게 많이 왔는데 네. 강릉시립미술관은 처음 방문해봐요.
1: 아 진짜요?
0: 네. 와보셨어요?
1: 저는 사실은 작년에도 강연으로 왔었어요.
0: 강연하러.
1: 네.
0: 야, 근데 정말 약간 강릉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서 또 옆에는 학교도 있고.
1: 아 맞아요. 딱 오니까 네. 바람부터 느낌이 달라요.
0: 맞아요.
1: 뭔가 좀 바닷바람 느낌 나잖아요.
0: 그 시원한 이제 가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맡아보면 약간의 짠내가 있어요.
1: 맞아. 그러니까 바닷가 도시에 그 있죠.
0: 네. 어떤 작품이 우리를

0: 자, 춤, 흐르는 물결, 일렁이는 마음, 네. 꿈꾸는 표류까지.
1: 제목을 굉장히 시처럼 지었다.
0: 네. 진짜 이렇게 딱 적혀 있으니까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춤을 추며 살고 있지 않나.
0: 제가 얼마 전에 음악회를 갔는데 지휘자가 이 연주를 하는 모습에 아, 저분은 춤을 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페인팅을 그리는 작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춤이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0: 그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너무 좋은 말이다. 여전히 지금도 종종 스텝이 꼬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을 밟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지 않나.
0: 저는 이제 춤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인생이 거의 춤이었거든요.
1: 정말요?
0: 네.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춤이란 단어가 저와는 굉장히 밀접한 단어인데
1: 춤 전공이고 네. 대학원도 미술이잖아요.
0: 네.
1: 거의 예술로 살아오신 거 아닌가요?
0: 예술가의 삶이나 마찬가지라고.
1: 근데 거기에 아나운서까지 네. 하면서 되게 멋있는 인생인데요?
0: 네. 오. 아, 그림을 그리는 일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춤의 메타포이자 제가 가장 잘 출 수 있고 앞으로 더 잘 추고 싶은 종류의 춤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추는 춤이 아니라 이 작가님의 인터뷰를 봤더니 자기가 춤을 굉장히 못 추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발견했어요. 자꾸 이렇게 친구들이랑 스텝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일종의 춤으로 생각하지 않나.
1: 근데 저는 이 작가님을 작년에 만났었어요. 다른 방송에서 뵀었는데 네. 굉장히 진지하시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 얼굴에 춤이 없어요. 되게 진지하고 책 많이 읽으실 것 같고 정말 진지하게 작업하세요.

0: 여기는 별 추적자.
1: 바로 도도새가 나오네요.
0: 그러니까 이 화가의 작품에는 모두 이제 도도새라는 모티브가 등장을 하죠. 네.

0: 예쁘다.
1: 교도소라는 게 현실엔 지금 없잖아요.
0: 지금 멸종했죠.
1: 네.
0: 천적이 사라지면서 날지 않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날개가 없어지고 네. 결국 못 날게 돼버린 새인데 김선우 작가는 그런 도두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삶과도 닮아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본인만의 그 상징물로 도두새를 가져온 거죠. 네. 되게 운명적이었다고 해요.
1: 아니 이 도두새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인도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새이고 지금은 멸종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날개를 잃으면서 날지 못하면서 멸종이 돼버린 거예요.
0: 네.
1: 지금 이게 귀엽다. 열대 우림 같은 아주 네. 초록이 무성한 가운데에 별 추적자, 별을 찾았던 중간중간 지금 별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춤이라는 그 전시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티브가 되는 도도새의 동작이 중요한데 춤을 전공한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뒷모습에서 이렇게 돌아 있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0: 돌고 있는 거구나.
1: 네, 그 장면
0: 팔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그죠?
1: 그 돌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약간 좀 근데 제목은 추적자인데 표정은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눈을 감고서?
1: 네. 아, 눈을 감고 있네요, 정말.
0: 그죠? 몽환적으로. 그 약간 전 도도새가 좀 귀여운 게
1: 네.
0: 부리가 뭉툭하고
1: 맞아요.
0: 발은 또 이렇게 두꺼워.
1: 네.
0: 그죠? 못나는 새라고 하잖아요.
1: 여기는 이제 초록이 짙었다면 여기는 여러 마리의 도도새가 함께 있는 그런 네. 작품입니다. 그냥 제목 자체도 춤이네요.
0: 그러네.
1: 이번 전시를 위해 그린 신작인가 봐요. 맞아요.
0: 24년작이네.
1: 이거는 그러면 군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
0: 예. 네.
1: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군무.
0: 궁금한 건데,
1: 네.
0: 그러니까 뜨고 있는 눈과
1: 네.
0: 이 감고 있는 눈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동작에 뭔가 있는 걸까?
1: 그러니까 아니, 약간 그건 없어.
0: 그건 아닌가?
1: 사실 춤을 우리가 출 때 눈을 떠나 감아라라는 어떤 그런 디렉션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냥 자신의 감정에 더 취해있는 동작을 하는 새와 그다음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각자의 동작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만개의 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얘는 확실히 점프해서 착지하는 순간이네요.
0: 여기 그림 속 새들은 날려고 하는 것 같아.
1: 맞아요.
0: 다시 한번.
1: 활짝 편 것과 그다음에 역시 이번에 도도새는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자신의 그 춤 동작에 한껏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딱 앙리 루소의 작품 하면 초록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0: 맞아요.
1: 도도새 작가, 우리 김선우 작가의 작품도 일관된 어떤 시그니처 색깔을 꼽아라 하면 초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루소 하니까 딱 알겠네요.
1: 약간 비슷하죠?
0: 비슷해요.
1: 앙리 루소도 꼭 그 정글을 가서 보고 그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0: 네.
1: 정글을 다녀와서 자기가 봤던 마음의 정글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이것도 특이하다.
1: 이번에는 약간 춤춘다기보다는 물 한가운데 앉아있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 강릉하고도 어울린다. 뭔가 바닷가에 멍하니 앉아있는?
1: 흐르는 물결. 제목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흐르는 물결을 굉장히 잘 표현했고 유유히 앉아있는. 그리고 도도새. 사실 도도라는 게 바보라는 뜻이긴 하지만 또 우리도 도도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도도하게 앉아있는.
0: 그러니까.
1: 네.
0: 춤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네요.
1: 멸종된 도도새를 작품의 어떤 주요 모티브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0: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도도새일까?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바보새라고도 하잖아요. 천적이 사라지면서 날개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도태되면서 날개가 사라졌고
1: 네.
0: 그렇죠. 근데 이게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닮아 보였대요. 그러면서 이 현실과 현대인들과 도도새를 함께 표현한 거죠.
1: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야지 멸종되지 않은 새처럼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0: 맞아요.
1: 이쪽으로 움직여볼까요?
0: 움직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네. 약간 희망도 느껴지는 것 같은 게
1: 맞아요.
0: 날지 못하는 새였지만 이 김선우 작가의 그림 속에서는 다 날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1: 맞아요.
0: 다시 한번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희망과 에너지가 느껴지죠.
1: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 라고 여기 돼요. 혹시 아까 저기 뒤에는 이게 약간 확대 버전 같지 않아요? 지금 동작은 똑같거든요. 딱 좀, 아 근데 제가 학춤을 춰봤잖아요. 어? 이런 동작이 나와요.
0: 이런 동작이 실제로 있나요?
1: 이렇게.
0: 아 진짜?
1: 이렇게 진짜.
0: 아 진짜요?
1: 인간이 오. 학을 표현하는 춤을 출 때 이런 동작을 하는데 오. 제가 봤을 때 김선우 작가가 이걸 보지 않았나 싶어요.
0: 아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 동작 연습했어요. 그 많이 보면서 연구했을 것 같아요.
1: 이 동작으로 옆으로 갈까요? 아. 시작. 얼른 이렇게 하긴 하는 것처럼.
0: 나 못하겠어.
1: 되게 훔치시네.
0: 아 네, 부끄러워요.
1: 도서새처럼 좀 두려워하게.
0: 아니.
1: 이번 제목 보세요. 함께 추는 춤.
0: 오.
1: 물론 나 홀로 댄스도 즐겁지만 네. 이렇게 같이 춰야 또 춤이라는 거. 예.
0: 오. 오.
1: 각자가 자기만의 동작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0: 그 약간 저 윤곽선이 네. 금빛이라
1: 그러니까.
0: 더 뭔가 약간 노을 지는 시간대인 것 같고
1: 네.
0: 황금빛이 도네요.
1: 오. 아니 그리고 이번 전시를 볼 때 도도새의 눈에 좀 주목하십시오라고 아.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 지금 새들이 다 눈을 감고 있거든요. 자기 춤에 도취한
0: 그치.
1: 그쵸.
0: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 완전히 빠져드는 김선우 작가일 수 있겠네요.
1: 네.
0: 예술의
1: 자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
0: 그죠.
1: 여기도 나와 함께 춤을 쉐리 댄스네요, 그쵸? 이번에는 같이 춤추자고 하는
0: 그러니까
1: 예.
0: 아. 예쁘다
1: 초록이 주는 네. 주도가 주는 안정감도 있지만 뭔가 정말 손을 내미는 것 같아 나랑 같이
0: 그러니까요.
1: 춤추자고
0: 이 앞에 서 있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1: 네네.
0: 드는데
1: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도도새라서
0: 네. 도도하게
1: 네네
0: 몰입해 있는
1: 아이들이 봐도 참 김선우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네. 싫어할 수가 없는 작가예요
1: 그러니까 요즘

0: MZ들에게 가장 핫하고 가장 인기 있는 작가 하면은 김선우 작가잖아요.
1: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알 것 같아.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0: 어렵지 않고. 네. 하지만 뭔가 나의 날고 싶은 마음을 담아내는 것 같고. 자, 2층에도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작품이 있을지 올라가 보시죠. 자, 강릉 시립미술관이 규모가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다양한 기획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화 행사를 열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이번 전시실은 조금 작은 그림들도 있네요. 네. 아, 역시 작가 노트가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완의 상태이기에 가질 수 있는 완결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에 머물고 싶습니다.
1: 네. 글도 굉장히 잘 쓰시네요.
0: 뭐 자기만의 철학이 네. 작가분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1: 2015년에 그 아프리카 모리셔스 섬에 가서 도도새를 연구하고 왔대요.
0: 아, 직접 보면서, 가셨대요? 네.
1: 가서 막 그 살았던 지역도 가고 뭐 이런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연구를 하고 이런 새들의 동작까지 다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야, 몸짓이 네. 더 우아해졌어요.
1: 한쪽 발만 들고 있는데?
0: 뭔가 오늘 제가 자세 나오잖아요. 이 뒤에는 너무 웃겨요.
1: 흐름 따라.
0: 두 마리의 도도새가 나란히 누워있는데 흐름 따라. 뭔가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1: 완전히 맡겼네요. 네.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죠? 둘이 커플인가 봐. 손이 맞닿아 있잖아.
0: 손을 잡고 있네요. 네. 네.
1: 예쁘다. 오늘 보니까 작가 노트나 글들이 써 있는데 네. 사실 예술이라는 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맞지만
0: 그쵸.
1: 한 번쯤은 그런 작가의 생각과 글을 좀 읽어보고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는 것도 제일 좋은 관람법인 것 같아요. 네.
0: 새 작품이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우리 춤출까요? 예요. 역시 군무 함께 네. 추는 춤의 모습이고 와.
1: 군무도 많이 해보셨어요?
0: 군무가 기본이죠.
1: 아, 기본이에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동무도 있고 있지만 또 함께 출 때의 그 아우라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뭐 같은 비슷한 동작을 하고 있는 도도새의 모습도 있고 또 눈을 뜨거나 감은 다른 네. 눈동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진짜 나의 삶, 나의 춤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아니 사실 지금까지 봐온 작품들 중에 도도새가 정면에 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이 정면인 네.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너무 로맨틱한 게 나뭇잎을 하나 딱
1: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있어
0: 근데 이 나뭇잎이 우리가 그동안 봐온 다른 작품에서 봤던 그런 초록의 잎이 아니라 약간은 메마른 듯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시든 그런 갈색의 네.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좀
1: 좋아요?
0: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무슨 꿈을 꾸고 있을지 그러니까. 저걸 가슴에 모으고 있잖아요.
1: 너무 고이 이렇게 모으고 있어.
0: 너무 소중하게 손에 들고 눈을 감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1: 그리고 또 작가들한테는 자신만의 그 메타포가 있잖아요. 네. 자신의 예술관도 설명할 수 있고 신념이 녹아있는 그 메타포. 도도새 작가 김선우에게는 딱 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도도새가 메타포인 거죠.
0: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인 걸 수도 있고.
1: 그리고 저는 약간 이번에 든 생각이 뭐냐 보면서 사실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춤을 주제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떠오른 화가가 네. 그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네. 몸이 아파서 춤을 못 췄대요. 근데 그런데 그 화가의 주제가 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자신이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을 예술로 풀어내는 작가들도 있더라고요. 김선우 작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좀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0: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1: 그 맞죠.
0: 저도 사실 미술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밝히자면 진짜 그림을 못 그려서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1: 그때 있다니까. 네. 맞아요.
0: 자, 이쪽으로 또 가볼까요? 아, 예술가로서의 춤을 추며 살아가고 있다.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그리는 글인데요. 5시 반에 작업실에 나와서 일을 한다더라고요.
1: 거의 꾸준하게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0: 네.
2: 지금도 여전히 서투른 것이 많지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제가 가장 잘 출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은 종류의 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보편적인 춤에 불편함을 느꼈던 제게 도도새와의

0: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도도새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우리들 자신만의 고유한 춤을 발견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오, 이쪽엔 또 역시 와, 이쪽은 뭔가 별을 찾은
2: 마치 찾았어.
1: 무지개를 찾은 것 같은 파랑새의 모습처럼 별을 찾은 도도새의 모습. 와. 제목도 별을 찾아서예요. 네. 근데 찾아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별을 찾았네요.
2: 찾았어. 표정도 약간 달라졌어요. 밝아 보이고.
1: 뭔가 우리가 아까 꿈을 꾸고 표류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야, 여기는 또
2: 여기는 특이하다.
1: 여기는 왜 윤슬이라고 하죠. 물결이 햇빛이나 네. 달빛에 반사되는 그 잔잔한 물결을 윤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2: 윤슬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별도 약간 반사된 느낌?
1: 네.
2: 기분 좋아진다, 그죠?
1: 네. 그렇게 뭔가 일렁이는 이 네. 윤슬, 물결의 모습이 또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잔잔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 마음의 어떤 평온한 상태일 때 네. 가장 또 편안함을 느끼는데
2: 윤슬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여기 지금 별은 네. 반사된 것처럼 보이네요.
1: 그렇죠. 네. 이 작품은 동반자예요. 짝꿍을 찾았어.
2: 지금 나는 새는 도도새가 아니에요. 다른 날 수 있는 새를 잡고 있는 거야.
1: 그러네.
2: 너무 귀엽다.
1: 아, 도도새는 날 수 없으니까 네. 날 수 있는 저는 풍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예, 다른 날 수 있는 새를 잡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와.
2: 로맨틱하다.
1: 야, 이쪽에는 벽면 한쪽을 가득 드로잉으로 네. 채웠습니다.
2: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얘기했던 네. 다빈치의 노트처럼 도도새 노트네요.
1: 네.
2: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완성작보다도 이런 좀 스케치나 네. 이런 노트들이 너무 좋아요.
1: 그러니까요.
2: 뭐 계절이 알려준 것 이런 거 좋다.
1: 긴 계절과 긴 계절 사이 그 찰나의 귀한 아름다움을 위해 인내라는 간절한 시간이 존재하기에 비로소 그 아름다움 앞에서 눈물 흘릴 자격이 아쉬움에 마음 아파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계절이 바뀌면 또 아쉽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번 여름도 너무 더웠다 하는데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맞아요. 느껴지면 아 벌써 또 올해가 다 갔구나라는 네. 어떤 서글픈 마음도 들고
2: 그리고 계절하면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너무 덥잖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살면서 여름을 몇 번 보겠어요.
1: 너무 슬프다 그거.
2: 그런 생각 들면은 네. 그러니까 되게 여름마저도 좀 소중하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1: 맞아요.
2: 여기 예술의 이유도 있는데 몰아서나 궁금한데요? 저는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무릇 사랑을 고백하는 일은 지극히 지고하며 지순해야만 그 뜻이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와닿는 법입니다. 이는 제가 온 힘을 다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 스스로와 당신과 세상에 닿기 위해.
1: 먹고 사는데 예술이 좀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전 책 구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예술을 통해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지금 이 김선우 작가의 작품이 내 건 아니잖아요.
2: 그쵸?
1: 하지만 이걸 바라봄으로써 나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을 느낀다면 꼭 내 것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지 않나요?
2: 그럼요.
1: 이거는 회화 작품만은 아니네요.
2: 그러네요.
1: 도도새가
2: 매달려 있어.
1: 작품이에요. 결핍을 똑바로 마주하고 차근차근 채워나가려는 간절한 바람이자 용기이기를. 근데 나의 결핍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건 쉽지 않죠.
2: 쉽지 않죠. 예. 그것도 인정해야 저 말처럼 성장할 수 있으니까.
1: 네네네. 이제 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이 표류기라는 작품인데요.
2: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 결국에 우리가 시작할 때 도도새가 바보새다,
1: 네.
2: 날지 못하는 새다, 날개가 퇴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작가는 그런 도도새가 다시 꿈을 꾸고 별을 찾고 날개짓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1: 네.
2: 본인 또한 새로운 용기를 찾고 예술가로서의 길을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0: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새로 시작하는 용기를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다. 네.
0: 관람객들한테 그 다시 꿈을 꾸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네. 용기를 주고.
1: 정말 너무 겁내지 않고. 왜냐면 나를

0: 바뀌는 모습도 나오죠.
1: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하얀 캔버스였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근데 어떤 작품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왜냐하면 두 마리의 새가 나란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가는 걸 수도 있고 일렬로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더라도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만나더라도 우린 함께야 라는 굉장히 든든한 믿음을 주는 것 같은 네. 마음이 듭니다.
0: 따뜻하네요.
1: 네. 좋은 작품들을 감상했잖아요.
0: 네.
1: 이제 강릉까지 왔는데 사실 강릉하면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있거든요.
0: 저도 들어봤어요.
1: 들어봤죠. 이거를 네. 안 먹고 갈 수는 없겠죠.
0: 그럼요.
1: 네, 저희가 또 한번 시식을 해보러
0: 가보시죠.
1: 왔습니다. 가볼까요? 강릉이 이제 굉장히 핫한 여행지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행하면은 뭐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또 여행은 먹을거리가
0: 들지. 맛집 투어죠.
1: 그쵸.
0: 네.
1: 아, 강릉하면 초당순두부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초당순두부를 먹으러 왔습니다.
0: 전 사실은 처음 먹어요.
1: 아, 처음 먹어요?
0: 네.
1: 아니, 무슨 피부 색깔은 초당순두부 색깔처럼 이렇게 하얘가지고 네.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0: 아, 못 먹어봤어요.
1: 전 너무 좋아하는 메뉴고 강릉에 오면 꼭 챙겨 먹는 메뉴예요.
0: 제가 오늘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제 어머니가 초당순두부 먹고 오라고 당이 딱 있어가지고.
1: 왜 초당인지 알아요?
0: 전 사실은 마을 이름인 줄 알았어.
1: 아, 초당리 뭐 이런 마을 이름.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아버지 허엽 선생이 있는데 그분의 호가 초당이래요. 이쪽에 강릉에 사실 때 바닷물을 가지고 동해바다죠. 바닷물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해서 초당순두부가 됐어요.
0: 신기하다.
1: 그리고 정말 슬로우푸드예요.
0: 아, 진짜요?
1: 두부라는 거 자체가 워낙 몸에 좋잖아요. 콩으로 그쵸? 만드는데 전날 불린 콩으로 만들고 그 슴슴한 맛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0: 여기가 무려 약 40년 이상 된
1: 와,
0: 가장 맛집이래요.
1: 그래서 약간 진짜 옛날 한옥의 모습을
0: 보고 있어요.
1: 이 맛이야. 너무 맛있죠?
0: 맛있는데?
1: 가늘하지 않아도
0: 그러네요?
1: 진짜로만 바닷물이라 그런가?
0: 그러니까. 염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 이게 매력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은 정말 건강한 맛.
0: 맛있다. 저 맨날 그 슴슴한 거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기
1: 때문에. 오늘 라면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건강한 그러니까, 두부에다가 라면 빵 넣으면
0: 수제비 넣고 싶어요.
1: 또 그것 좀 넣을 것 같아.
0: 수제비 살이 이런 거 좋겠다.
1: 그래서
0: 좋아요. 근데 진짜 맛있다.
1: 강릉시립미술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전시를 매년 개최한다고 해요.
0: 네.
1: 오늘 그 김선우 작가 작품에서 만날 수 있었던 멸종된 도도새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울창한 숲에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기도 하고 또 자연을 좀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점의 작품, 또 한 곡의 노래가 더 힘이 세고 더 강한 울림을 주듯이
1: 네.
0: 예술의 힘을 이번에 정확하게 깨달았고
1: 네.
0: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강릉에 와서 그 유명한 초당순두부도 처음 먹어보면서
1: 네.
0: 문화생활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1: 네, 아 정말 오늘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놀러오세요.

0: 세다고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2: 엄마, 그거 안?
3: 또 뭐?
2: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4: 4반이잖아.
2: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5: 6학년이라 씩씩하네.
3: 아들 그거 암?
2: 뭐?
3: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4: 대박.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

0: 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1: 10점 됐어요 이제.
0: 네.
1: 민요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0: 신민요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요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2: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1: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비슷할까요?
4: 네, 저희는 주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남원 합숙 때 장칼국수를 한밤중에 야식으로 몰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네.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0.1초 만에 미끄러지듯이 연습방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4: 네, 그래가지고
2: 냄새가 다 났을 거거든요. 장으로 만든 칼국수면은 상당히
4: 그쵸. 근데
2: 예 넘어가 주신 예.
4: 아침에 레슨 할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
2: 잠이 덜 깨셨었나 보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연습 말고 또 꼭 셋이 하는 놀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4: 네, 저희가 춤을 좋아해서 같이 만날 때마다 챌린지 댄스로 릴스를 찍곤 하는데요.
2: 그래요.
4: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2: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기대됩니다. 뭐 어떤 게 나오려고 하지? 예.

0: 야, 이거 많이 해본 솜씨네.
1: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한 동작 같아도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동작도 딱딱 맞아야 되고.
0: 그러니까.
1: 이런 예. 거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0: 릴스 이거 한 100만에 나오겠네요. 100만 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취미도 공유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우정 이어가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0: 네, 신민요의 매력을 물씬 느꼈던 무대였는데요. 다음은 어떤 민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 통나무 이만일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목을 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최애곡인데요. 저의 노래 실력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배웠는데요. 특히 서도민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도민요는 수심과 토리를 사용해서 공명, 떨림, 꺾임이 많은데요. 특히 속성같이 속소리로 당겨서 잘게 떠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도민요. 제가 오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0: 요 서도 민요는요 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요 끌목 창법은요 끌목.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이렇게 이를테면 네.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놀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약간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아~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도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 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말하는 것도 담담하게
0: 그렇죠.
2: 얘기를 하네요.
0: 네.
2: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 저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1: 네.
0: 동해안 외야?
2: 삼척에서 이
0: 네.
2: 동부민요를 불러봤어요.
1: 네.
2: 어땠어요?
1: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2: 네.
1: 삼척의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2: 와,
0: 아, 진짜
2: 영화
0: 멋있겠다.
2: 같았겠다.
0: 바다에서 막 그 방파제, 파도가 쭉쭉 칠 때.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 친구가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1: 네.
0: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1: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2: 왔었어요.
1: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0: 그
1: 있습니다.
0: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2: 초등학교
0: 중2가
2: 3학년.
0: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받나요?
1: 잘 모르겠는데
0: 네.
1: 혼자 있고 싶어지고,
0: 혼자 진짜
1: 네, 그런 것
2: 방문을 막 걸어 잠그고 문을
1: 네.
2: 쾅 닫고
1: 문을 쾅 닫아본 적 없어요.
2: 오, 착하다.
0: 문을 쾅 닫아 발로 찬 적은 있죠?
1: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이상 있을 것 같은데.
2: 아니에요. 다빈 친구가 보니까 이렇게 중2병도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0: 네.
2: 굉장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맞아요.
2: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1: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0: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2: 래퍼.
0: 어디 쇼미에 나오나요?
1: 네.
0: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와. 네.
0: 스웩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0: 자, 한번 보여주세요.
1: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0: 유.
2: 유.
0: 예, 유 잠깐.
1: 네. 터치. 우주 비 마이 보이. 우주 비 마이 러브 걸.

0: 것 같아요.
1: 아,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0: 건너선이랑 랩.
1: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2: 더
1: 아,
2: 자신 있는 랩. 부분을 한 거죠.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2: 그래요. 네, 뭐 워낙에 민요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네,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민요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무대가 갈수록 민요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청춘 청춘 홍아를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멋지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로 함께 구름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3: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3: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지금 되게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는데.
0: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척키가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네.
2: 귀엽다.
0: 무서운데. 예예. 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윤 친구인가 봐요. 그죠?
0: 네.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4: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 네, 보여주세요.
4: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영창이 되는 예!
0: 야, 이렇게 예,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2: 다부지다.
0: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1: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0: 예.
1: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

0: 갔는데요.
1: 네.
0: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1: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1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펼쳐졌는데요. 국악을 보존 전승하는 대표 기관인 국립국악원도 국악 주간을 맞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산조의 멋을 담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산조의 미래와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국립국악원의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 준비했습니다. 산조는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가야금, 대금, 해금 등의 기악 독주곡으로 각 지역 음악의 특색과 연주자들의 개성이 겹겹이 더해지며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날엔 거문고, 해금, 아쟁 등 각 기악 분야의 산조 명인들이 산조 명인전을 선보였고요. 둘째 날에는 산조의 선율을 춤으로 확장한 산조의 몸짓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오늘의 산조를 만나볼 건데요. 우리 음악의 정수, 산조를 감상하러 국립국악원 우면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1: 국악주간, 전통과 현대가 산조로 하나 되다. 새로운 해석을 입고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산조. 새로운 울림으로 산조의 내일을 열다. 지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국악주간. 전국이 국악선율로 물들었는데요. 국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애쓰는 대표기관 국립국악원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2: 산조 공연은 국악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그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집중 조명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일의 공연으로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산조 명인들을 모셔서 산조 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날에는 산조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춤을 볼 수 있는 산조의 몸짓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산조의 또 다른 모습,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의 산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지난 6월 11일에 열린 세 번째 무대, 오늘의 산조. 전통의 산조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작한 산조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12현 가야금과 47현 하프의 선율로 재해석한 1247팀. 작품 흩어진 기억들은 독창성과 실험정신으로 탄생한 산조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스케터드 모먼츠, 그 흩어진 기억들은요, 성금 연료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곡된 작품이에요. 산조의 본질과 정서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산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 현악기의 전통 연주법을 기반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악 트리오, 트리거. 서로 다른 잔상으로 남은 전통 산조의 선율을 각자의 기억과 감각으로 재구성해 연주합니다.
2: 산조라는 음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음악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잔상이라는 곡은 산조의 가장 특징적인 장단의 변화를 저희는 사용하였고,
3: 빠른 장단에서 느린 장단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음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왔는데요. 이웃이 되어주세요는 어린 시절 안부와 끼니를 함께 나누던 이웃과의 정을 전통 산조선율로 풀어냈습니다. 1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작은 용기를 표현했습니다.

2장에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를 그려냈는데요.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으로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린 검은고 연주자 허윤정의 우도, 검은. 호남 우도 풍물가락 중 오체질굿, 풍류굿 등을 더한 곡으로 국악인이자 줄타기 예인 남창동의 장구장단에 맞춰 검은고를 타악기처럼 연주하며 우도 풍물의 역동성을 담아냈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통 국악을 현대의 음악으로 창작하는 작곡가이자 아쟁 연주자 배우영은 산조와 민요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음계와 정서를 담은 검은 산조를 선보였습니다. 변화와 불확실성 안에서도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일상, 우리의 시간을 새로운 산조로 표현했는데요.
1: 그 검은 산조라는 이 곡은 나심 탈레브라는 작가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에 좀 능통한 그런 저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 개념을 담은 책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전통 곡을 아주 큰 변동성의 무언가가 이렇게 탁 들이닥쳤을 때 그런 방식의 어떤 느낌을 담아냈습니다. 곡은 이제 우조와 경토리 그리고 수심과 토리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느린 육자배기 토리의 남도 음악과 그리고 메나리 토리로 이어집니다.

0: 마지막 공연은 그 다 같이 합주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연은 그 하프 공연이 그 오른손과 왼손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하프가 우리나라 국악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1: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색이 있었고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악이 이런 젊은이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전통 산조가락 위에 오늘날의 풍경과 감각을 덧입힌 오늘의 산조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국악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독주 양식인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통 산조로 표현한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린 시절 이웃들과 끼니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던 따뜻한 풍경을 산조 선율에 담았다고 합니다. 산조라는 전통의 숨결 위에 새로운 에너지와 감각을 덧입혀 살아있는 오늘의 산조를 써내려간 이번 무대처럼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넓게 또 새롭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전통 굿에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 마을의 안녕을 비는 굿,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까지 다양한 종류의 굿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온 굿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전남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국립남도국악원의 2026 굿음악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는 굿, 바로 저승혼사굿인데요. 올해 굿음악축제에는 진도, 동해안, 제주 등 세 지역의 보존회가 참가해 지역마다 이어져온 저승혼사굿을 한자리에서 펼쳤습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저승혼사굿, 외로운 영혼을 위한 축제 만나러 전남 진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4: 무대에서 부활하는 전통굿, 국립남도국악원 2026 굿음악축제.
5: 후에 손 씻을 물을
4: 외로운 넋을 위해 저승에서 맺은 홀예, 저승혼사굿. 죽음을 넘어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전통굿의 세계로.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년 굿음악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6월 4일부터 3일간 2026 굿음악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저승혼사굿인데요. 이 굿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녀의 영혼을 저승에서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입니다.
6: 이 굿음악축제는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즐겼던 그런 공동체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축제입니다. 많이 보지 못하는 굿,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행해졌지만 지금은 좀 잊혀져 버린 굿을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그런 옛날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승혼사굿인데 이런 이제 문화들을 뭔가 자꾸 좀 찾아보고 이걸 또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그런 옛 문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좀 취지에서 저승혼사굿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진도, 동해안, 제주가 한자리에서 선보인 저승혼사굿. 이번 축제는 전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저승혼사굿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0: 한국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 결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에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떠난 개인을 위해서 같이 혼례를 치러주면서 이 사람을 저승에서 편히 안식에 들게 한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축제의 첫날인 6월 4일 진도 시킨꽃 보존회의 저승 혼사꽃이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0: 승유.
1: 홀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례상 앞에서 맞절을 하며 인연을 맺는데요.
0: 흥이요.
1: 진도의 구성진 식임새와 꺾는 소리가 망자와 나뭇잎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동해안 별신꽃 보전에 망자 홀레꽃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승 혼사꽃도 어엿한 결혼식이죠. 화려한 지화로 구청을 장식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2: 조금 뒤로 물러서서
1: 그리고 한 쌍의 남녀 영혼을 인형의 몸에 담아 정성껏 맺어줍니다. 꽹가리, 장구, 징, 태평소의 강렬한 울림이 가족을 잃은 슬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0: 아이고 왕생은 제부터
1: 모두 씻김과 천도라는 공통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저승에서 안식을 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씻김과 그리고 또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인 저승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 약간 이런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제주 큰굿 보전회의 제주 혼삿굿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와 척박한 환경에 맞서온 제주에는 다양한 굿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이를 신방이라고 부릅니다. 신방이 들고 있는 눈물수건은 망자의 한에 공감하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넋은 이제 이승을 떠돌지 않고 저승으로 편안히 건너가게 됩니다.

0: 혼사꽃은 뭐 제주나 육지나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그 자식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기 한을 달래주는 거는 혼사밖에 없다. 그 부모님의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해서 이제 양쪽 집안 사돈 대비를 해서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려서 저승들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제 이 진도에서 국립국악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모든 분들이 봐서 이제는 이런 곳도 또 있었구나. 비록 잠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뿌듯합니다.
1: 구두막 축제에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싱잉볼 명상 체험, 사주, 타로, 인생 네컷 등 다양한 체험뿐 아니라 진도 특산물 시식 코너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
2: 제가 처음 봤는데요. 아주 감도 있게 잘 봤고.
3: 네,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죽은 젊은 남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좋은 풍습
4: The movement also the movement from the for all of the people in the ritual and also the music instrument is very different that I cannot describe also because never heard about the sound like that before. It's very amazing.
5: 전통적인 결혼관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말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결혼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슬픔을 위로를 하고 공동체가 다 같이 위로를 하면서도 화합을 다져나가는 이러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굿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망자가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며 산자들의 슬픔을 달래주는 저승 혼사꽃. 앞으로도 우리 전통꽃이 삶을 위한 노래이자 치유의 의식으로 남아 전승되길 바랍니다.
6: 네,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저승 혼사꽃 어떻게 보셨나요? 저승 혼사꽃은 전승이 거의 끊긴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건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저승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굿은 전통 음악과 무용, 문학, 그리고 연극적 요소까지 집약된 우리 민족의 종합예술이자 삶과 죽음을 함께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죠. 국립남도국악원은 앞으로도 굿 음악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가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쿨의 해변의 여인, 애상, 운명. 아마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들일 텐데요. 데뷔 3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들입니다. 요즘 윤일상 작곡가가 국악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밴드 어느 일상으로 활동하는 윤일상 작곡가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예. 반갑습니다.
6: 아니 제가 너무너무 팬인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7: 네네.
6: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7: 네, 반갑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겸 그리고 또 음악 감독 겸 무대 연출하고 있는 공연 연출하고 있는 윤일상입니다.
6: 아니 사실 많은 분들이 윤일상 이 세 글자를 들으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제조. 왜 A라니요?
7: 제조기는 기계죠.
6: 아, 기계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조까지밖에 못
7: 제조인간.
6: 제조인간.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을 지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7: 네네네.
6: 사실 아까 앞서 소개하지 못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름 쿨, 겨울은 DJ DOC, 아니면 터보.
7: 뭐 겨울 이야기.
6: 겨울 이야기, 예, 미녀와 야수, 예. 영톡스 클럽 정, 네네. 타인, 에즈원 노래 뭐 진짜 네. 뭐 말해 뭐예요. 뭐.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
7: 밀리언, 첫 밀리언셀러가 제가 22살 때인가.
6: 그 곡이.
7: 그게 이제 DJ DOC의 오케이 오케이 겨울 이야기 리멤버 이게 다. 그
6: 제가 딱 중학교 때 노래
7: 음반을 풀어서 하면서 네. 네. 뭐 범수 뭐 하루 같은 경우는 빌보드 우리나라 최초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6: 나타나 분,
7: 나타나도
6: 내 눈앞에 나 이거 진짜
7: 자 다시 한번
6: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노래들을요 눈 감고 부르라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다 부르세요.
7: 해보세요.
6: 아 근데 노래를 너무
7: 오디션 한번 봅시다.
6: 아 너무 자, 못해가지고
7: 에이비스 한번
6: 너무 자, 못해가지고
7: 시작
6: 그대 모르죠
7: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6: 아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진짜 다시 태어나면 가수가 제 꿈이거든요.
7: 네. 네. 아니 근데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6: 그...

0: 거죠?
1: 그럼요.
0: 근데 그래도 저 네. 노래 하나 있어요. 뭐, 제 KBS 있을 때.
1: 아, 그래요?
0: 예.
1: 싱글 내셨어요?
0: 싱글이라기엔 좀 그렇고, 네. 제가 라디오 DJ 할 때, 네. 약간 세미트롯 음반을.
1: 아, 진짜로요?
0: 음원을 냈었죠, 음반.
1: 음원을?
0: 예, 예, 예. 여의도 엘레지라고.
1: 들어봐야죠.
0: 아, 아닙니다. 잠깐.
1: 뭘 아니에요, 자꾸. 여기 아니 많습니다만. 자, 자, 박수.
0: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진행을 지금.
1: 아니, 음주. 박수 하시면. 자, 박수.
0: 방송이 끝난 아침 문자를 두근두근 확인해 주마요. 제가 이거 부르고 있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네. 아니 KBS 불후의 명곡 네네. 작곡가 특집 출연하셨잖아요.
1: 세 번째로.
0: 네. 여기서 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부르는데 네. 너무 그 무대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1: 살다 보면 했었죠.
0: 어린 송화와 어른 송가가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 정말 가슴에 막 울리는 가사가 정말 절절하잖아요.
1: 아, 그렇죠. 음악이 좋다고 해주십시오.
0: 아, 예. 예. 이 노래를 또 작곡하신 네. 주인공이시기도 뭐 합니다.
1: 조강아, 아, 당시 작가님이 좋은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곡이 아, 나올 수 있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그 곡은, 그 곡의 뮤즈가 돼준 거는 지연이에요. 차지연 씨.
0: 네, 아, 차지연 씨도 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1: 차지연 씨가 최초에 이제 차지연, 그 다음에 이자람 씨가 그 초기, 최초의 송화였죠.
0: 그렇죠.
1: 네, 지금도
0: 예. 이번에도 지금
1: 송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서편제, 뮤지컬 서편제를 만들었을 때 소리의 뮤즈는 이자람이 되줬고. 그래서 그 지금 심청가 네. 마지막에 나올 때 배경으로 깔리는 그 음악을 실제로 자람 씨가 심청가를 갖다가 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 받아서 거의 임프로바이즈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형식의 곡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0: 아, 네, 네.
1: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0: 네.
1: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확실히 되는 거죠. 예.
0: 아니 사실 문어행 공감에 윤일상 작곡가님을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1: 오프닝 제가 들었는데 네. 일상에 일상이 빛나는 뭐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0: 아, 일상의 문화가 되는
1: 그렇죠.
0: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서범석 배우 이 봄소리 배우가 나오셨었는데 그때 서범석 배우님께서
1: 오리지널 유봉.
0: 네. 네. 작곡가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막 윤일성 작곡가님이 이 노래를 만드느라 밤새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날 그 음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아 굉장히 물론 이 노래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 너무
1: 퉁퉁 부은 게 울은 것도 있겠지만 라면을 먹어가지고
0: 아 제가 네. 그때 여쭤봤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게 아 작곡가 분들께서 작곡을 하시면서도 울기도 하나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1: 특히 서편제 그 원망이라는 곡을 만들 때는
0: 네.
1: 그때가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밥 먹다가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송화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화 곡을 쓸 때는 송화의 감정이입을 하고
0: 응.
1: 동호 곡을 쓸 때는 동호의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너무 송화에 이제 심취가 돼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용기 주는 얘기도 하고
0: 네.
1: 예, 조금 더 힘내주면 안 될까? 전곡이 오빠 곡인 뮤지컬이 탄생하는데 조금만
0: 뮤지컬 작업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1: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
0: 아, 현재까지. 정말요?
1: 또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0: 더 재밌어요? 매력이 뭘까요?
1: 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잖아요. 제가 죽고 나서도.
0: 예. 그건 뭐 대중가요 말해 뭐예요?
1: 예, 뭐 대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또 이제 무대로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0: 네.
1: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는 계속 바뀌더라도 작품은 뭐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그러면 계속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0: 네.
1: 우리 서편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0: 아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또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경연 네. 프로그램에서 심사도 여러
1: 봤었죠.
0: 번 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는 또
1: 네.
0: 춘향국악대전에서 특별심사위원을 네. 맡으셨습니다.
1: 네.
0: 춘향국악대전 지난 4월 네. 판소리 동편제 본향인 남원에서

0: 매년 5월에 열리기도 하고 이제
1: 맞습니다.
0: 4월부터 해가지고 열리는데
1: 네.
0: 어떻게 여기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신
1: 뭐
0: 거예요?
1: 전주도 가끔 내려가고
0: 네.
1: 국악 관련돼서 심사 가끔 하는데 이제 또 취지가 퓨전 말하자면 이제 서양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소리를 갖다가 접목하는 또 취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진짜 단거리만 내려갔는데
0: 네.
1: 그분들이랑 또 예전에 또 제가 강연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연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만나지 않아야 될 장르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우리 국악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뭐냐면 이 장르도 어려워.
0: 네.
1: 우리 국악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데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이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갖다가 예술적으로 이제 발현하면 좋은데 어렵기만 해.
0: 난해하고.
1: 그러면은 우리 국악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대중한테.
0: 길을 잃고.
1: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반신만이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빛나는 부족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네.
0: 아, 어머.
1: 네. 더 씬이었나? 그 우승한 팀이.
0: 네.
1: 그 팀을 제가 인스타 팔로우도 해가면서 지금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여태까지 작곡하신 음악들만 해도 너무나 많고 그게 다 메가 히트곡들이기 때문에 그냥 왜 저희 그 모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돈 많고 놀았으면 좋겠다. 일을 굳이 안 하시고 음악을 더 이상 안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곡이나 프로듀서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2019년부터 뉴 에이지 팝그룹 어느 일상을 결성해서
1: 네.
0: 또
1: 네.
0: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고 계세요.
1: 네.
0: 네. 그래서 곡을 보니까 바이올린, 첼로, 생황도 들어가 있어요.
1: 생황 들어가죠.
0: 어떤
1: 사실은 생황 때문에 그 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0: 아, 생황 때문에요?
1: 네. 생황의 악기 연주는 김소엽이라는 친구의 연주를 딱 봤는데
0: 네.
1: 아, 이 친구랑 너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어떤 드럼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그룹 말고 피아노, 피아노 그리고 생황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첼로.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쿼테트
0: 네.
1: 연주를 많이 하는데 생황이 사실은 세컨 바이올린과 비올라 역할을 해요. 음역대가 화성악기이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러면 이 멤버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보컬 하나만 들어오면은 충분히 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0: 네.
1: 그래서 사실 건반이 드럼 역할도 하죠.
0: 네. 매력 그럼 딱 듣자마자 오, 이 소리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예요?
1: 굉장히 독특한 악기고 이 악기를 알리고 싶다 많이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고
0: 네.
1: 우리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국악기지만 그 국악기를 너무 도드라지게
0: 맞아요.
1: 이제 부각을 시켜서 아 국악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0: 아.
1: 아주 절묘하게 잘 녹아들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0: 네.
1: 뭐 댄스 음악 할 때도 북소리를 갖다 이렇게 쳐가지고 기존 예를 들면 808이나 909 드럼에 섞어가지고 이제 레이어드라고 하는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0: 그렇죠.
1: 하지만 저는 알잖아요.
0: 아 이걸 썼다.
1: 그래서 저는 국악과 접목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0: 아.
1: 항상 예를 들면 뭐 꽹과리 뭐 얼마 전에 했던 중간계란 영화도 거의 꽹과리라든지 징 뭐 또 소리북 모둠북 이런 거 갖다 다 제가 직접 쳐가지고 녹음을 다 한 거거든요. 그걸 대중들은 자세히 듣지 않고는
0: 그렇죠.
1: 국악 전문가들 아니 모르죠. 하지만
0: 네.
1: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우리 국악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계속 들려드리고 좋은 소리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터보
0: 네.
1: 러브 이즈라는
0: 곡 너무 좋아하는 노래
1: 곡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락 키드예요. 그 락에 대한 어떤 그 락 기타의 디스토션 기타에 대한 약간 좀 저항 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0: 아,
1: 대중들한테. 그래서
0: 네.
1: 아예 댄스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0: 땅당 그 처음에 시작했던 전주.
1: 예, 그리고 또 백킹 기타로 디스토션 기타도 들어가고.
0: 아,
1: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들려드리다 보면 이것도 좋구나. 편견이 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스며들게 예,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0: 제 다음 질문 딱 그거였거든요. 요즘 진짜 광화문에서 BTS
1: 네.
0: 아리랑이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막 떼창을 부르고 막 이러고 뭐 사물놀이 요즘 탈춤 가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상황에
1: 네.
0: 어떻게 더 나아가면 좋은 방향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1: 제약

0: 하지 않고 많이 뻗어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네.
0: 국악이라는 장르가
1: 네.
0: 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본을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0: 기본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하고
1: 네.
0: 그리고 그 기본을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경기 민요라든지 민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정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1: 네.
0: 또 연희 하신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은 가장 잘 되는 게 교수예요. 아, 교수라는 직업이 뭐 전혀 표현이 너무
1: 그럼요.
0: 고귀한 직업이지만
1: 네.
0: 그냥 그 자체의 예술가로서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 드리려면 국악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려면 좀 너무 이 접목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댄스 아니면 트로트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보다는
1: 네.
0: 새로운 음악 저는 그게 진정한 케이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1: 오, 새로운 네.
0: 새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프로 비트나 아니면 또 뭐 아마피아노 이런 그 아프리카 음악들이 전 세계를 트렌드하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 아, 그래요?
0: 그럼요. 예, 클럽에 그런 음악들이 지금 가장 트렌드한 음악으로 불려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악이 왜 그렇게 안 들리는 법이 없습니까?
1: 아.
0: 발상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 음악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초 신경으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거든요.
1: 네. 네.
0: 예를 들면 우리 국악 밴드 중에 뭐 잔피나이 같은 그런,
1: 네.
0: 그런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0: 네, 그런 분들이
1: 제 동창이에요.
0: 아 진짜로요?
1: 네.
0: 좀 완전 팬이에요 정말.
1: 아. 네.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국악을 갖다가 섭취할 수 있게끔
1: 네.
0: 많이 좀. 얼마 전에 이제 춘향
1: 그 국악대전
0: 국악대전에서 네. 나왔던 그런 분들 젊은 음악가들이 마음껏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조금 자리를 기득권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아니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정말 일상에 저희도 문화가
0: 네, 그렇죠.
1: 스며드는 것처럼 더해지는 것처럼 국악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어요.
0: 일상 안에서 계속 국악이 들리고 어렸을 때 저는 상세 저는 상세를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서 국악계 관심이 많고 잘 아시는 거군요.
0: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때.
1: 그래요?
0: 네, 저희 때는 막내 동생 나라서 모를 수는 있는데
1: 저희는 뭐 소고 정도 배우고.
0: 그거 배웠잖아요.
1: 배웠죠, 배웠죠.
0: 요즘 친구들
1: 단소 부르고.
0: 네네. 네. 요즘 친구들 그런 거 조차도 안 해요.
1: 아, 저 요즘 거의 없는 네. 것 같더라고요.
0: 거의 뭐 이제
1: 서양 악기만
0: 서양 악기 위주로만.
1: 네, 오케스트라 밴드 들어가는 거 하고.
0: 그래서 예전보다는 국악 악기 혹은 국악에 대한 어떤 교육이 너무 적어졌다.
1: 맞아요.
0: 그래서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많이 들려지고. 예.
1: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뭔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예, 굉장히 많고 또 국악 관련된 프로젝트 중 한 십몇 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1: 뭘까요? 그, 들어봐도 돼요.
0: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 천천히 또 오실 건가요, 그럼?
0: 불러주시면 또 오죠.
1: 아, 정말요?
0: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1: 아.
0: 네, 어쩔 수 없이 국악인이랑 또 같이.
1: 아.
0: 김유리 씨라는.
1: 네. 네,
0: 소리 하시는 명창이죠.
1: 네. 네,
0: 그분이랑 또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까 잠깐 박경수.
1: 네.
0: 저랑 친한 동생이거든요.
1: 아, 네. 국악인들과 굉장히 또 네. 뭔가 커넥션이.
0: 경서가 또 소개를 많이 시켜줘가지고 좋은 또 국악인들이랑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네. 아까 산조 얘기하면서 잠깐
1: 네네네네네.
0: 나오더라고요.
1: 네네네. 야, 앞으로 그럼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곧 또 어느 일상
1: 네.
0: 신곡이 또 굉장히 좋네요. 또 공교롭게.
1: 아, 너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
0: 네,
1: 맞았습니다.
0: 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연출하는 공연도 페스티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예.
1: 거의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음악 작업하시고 그러시겠어요.
0: 뭐
1: 일상이.
0: 그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죠.
1: 아.
0: 계속 이제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1: 예. 음악이 일상인 눈 일상.
0: 그렇죠.
1: 예, 일상의 문화를 더한 문화인공.
0: 그렇죠.
1: 뭔가 접점이 많습니다.
0: 띵동댕.
1: 저는 진짜 약간 40대 네. 이제 중반이 되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0: 저는
1: 거나.
0: 저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1: 근데 주어진 거나 열심히 하자. 이제 와서 무슨 꿈이나 계획을 갖는 건 굉장히 사치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건요. 꿈 얘기 잠깐 하면 저 어릴 일상의 곡 중에 걸스 투 이민이라는 곡이

0: 있어요.
1: 네.
0: 소녀들에서 여성들로 변해가는 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가사를 보면 이제 그 곡을 쓰게 된 이유가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만져주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이 친구는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 오.
0: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1: 네.
0: 근데 꿈을 내가 터치했을 때 비로소 이 친구 외롭지 않을 거고 나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1: 오.
0: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다고 하더라고.
1: 아.
0: 왜 꿈만 꾸고 있어? 지금 시작해.
1: 응.
0: 그래서 그날로 바로 동네
1: 발레학원에서
0: 조그만 발레학원에서 해서 지금 십몇 년이 됐습니다.
1: 무대도 서고 하겠네요.
0: 발표도 하고.
1: 누군가한테
0: 아주 작은 가르침도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됐죠, 지금.
1: 와, 알겠습니다.
0: 그런 노래가 어느 일상의 걸스드림의 노래인데 거기 처음 가사가 너의 꿈은 발레리나.
1: 아내를 위한 음악이었어요?
0: 그로 시작을 합니다. 아, 꿈을 아내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영감을 준 또 예, 꿈에 관한 예,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 예. 들어보고 꿈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0: 그것도 좋죠. 그리고 예. 가수
1: 그럼 3천곡 중에 하나 저 주실 수 있어요?
0: 그건 안 되죠.
1: 안 돼요?
0: 예.
1: 아니 돈을 드리는
0: 돈 안 돼. 돈으로 저를 살 수는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아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노래도 좋고
1: 네.
0: 각자 악기를 꼭 해보시라.
1: 악기도 네. 너무 좋죠.
0: 많은 분들이 기타 한번 연습했는데 그냥 지금 시작하세요.
1: 네.
0: 지금 뭐 10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꿈을 외롭게 하지 마시라.
1: 네. 진짜 악기를 네. 연습하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느끼는 건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확 점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 절대 안 되죠.
1: 정말 한 걸음
0: 내가 노력한 만큼
1: 그러니까요.
0: 딱 한 만큼만 주는 게 악기예요.
1: 네.
0: 그런 건 없어요.
1: 네.
0: 세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 같은 직업은 연주라는 직업은 매일 실패하는 직업이거든요.
1: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0: 매일 실패를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그 어제도 기타 치다가 손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픔이 없으면은 또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악기 안에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1: 네.
0: 그리고 하나를 정복해 나가고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는 좀 쓰기 힘들겠지만 하나를 갖다가 또 마스터해 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삶에 굉장히 큰 또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꼭 악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정말 오늘 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0: 끝났어요 벌써?
1: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악 프로젝트 시작하면 그때 꼭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0: 네, 한 하겠습니다. 12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1: 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1: 무슨 말씀하세요. 예. 대중가요부터 OST,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윤일상. 앞으로도 전통을 잇는 국악에도 또 꾸준히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0: 그럼요.
1: 같고요.
0: 네.
1: 다양한 음악으로 우리 국악의 대중성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작곡가 윤일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아까 그 곡 한번 부르면서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알차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0: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이맘때 놓쳐선 안 되는 특별한 우리 음악 축제가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 축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은 여우락 페스티벌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경계를 허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슈퍼스타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우락에서는 개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산의,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대중 아티스트와 소리꾼 김수인,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가 이끄는 동양 고주파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신명나는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25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과 하늘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무대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본관은 행진한지 칼대로 가라우고 주도체비 경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2: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3: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4: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3: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2: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3: 맞아요.
5: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6: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7: 아지트니까.
2: 그럼 아지트인데.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맛이죠?
2: 칼맛이죠?
3: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푸른빛 천지에 가득한 이곳은 고든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송시열이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그는 정사를 지어 많은 제자를 길러냄과 동시에 그의 학문을 발전시켰는데요. 정사는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과 함께 일종의 학교로서 개인이 건립한 곳입니다. 송시열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자아를 사용해 시문집인 송자대전 등을 전한 학자로 유일하기도 합니다.

조선이 송시열의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당시 그는 서인 및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깐깐하고 대쪽 같았던 송시열도 28세의 어린 숙종 임금에게는 부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희빈의 소생이 원자로 정해지자 정통성을 제기하고 나서다 결국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83세 늙은 이 몸이 푸른 바다 물결 치는 가운데 떠 있네. 한마디 말이 어찌 큰 죄가 되어 세 번이나 쫓겨가니 신세가 궁하구나. 북녘 하늘 해를 바라보니 남녘 바다는 어두워 다만 훈풍을 믿을 수밖에. 담비터로 내리신 옛 은혜 있으니 감격하여 외로운 내심으로 눈물 짓노라. 사대부 계층의 독자적인 미의식 세계를 반영한 시조는 고려 중기에 등장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선비들의 사랑을

송시열은 종종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시조로 읊었는데요. 옳다고 믿으면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던 그의 강직한 성격이 오히려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유배 중 송시열은 국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는데요. 서울로 향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하직했다고 합니다.

효종때와 현종에 걸친 5-6년의 벼슬사리를 뺀 80평생 대부분 세월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학문에 자신의 인생을 건 송시열에게 시조는 어쩌면 그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이자 말로 다 못한 속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조는 가곡창을 시대적인 취향에 맞도록 개편한 유행가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시조는 시절 가조의 준말로 보기도 합니다. 고려 말 13세기경에 고려 가요의 악곡과 시형을 모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에서는 영원이나 가요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조는 사대부 계층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계층이었던 기녀와 가객에게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는데요. 이들에 의해 시조의 세계는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적 문학으로 변화되며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소영구는 행운초로구나. 아이씨와

0: 원너라 업고 놀자. 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펑 거지우 남일공단 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스르르리하게 나가 듣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건호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자기 붓고 발기 걸려 영만 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한 얄얄끌고 구멍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듣고 안 올린 범지를 제쳐 쓰고 소소리 광풍 걸음째를 걸어 어찌 미칠 툭 툭가라 춘향 문조를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 원근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 엄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춘향이는 군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 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칼까부다 칼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천리라도 따라

아프다. 바람도 소용없고 부러움도 소용없는 수진지 날진지

하나는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려는 많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모리

0: 곡.
1: 이야.
0: 이제라도 서 주고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바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중이면 임을 만다

0: 고염을 듣고 영영이 멸이 되랴든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이 없는 세상 어쩔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영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 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1: 키가.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윤영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과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스포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유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1: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 물소리의 색이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2: 네네.
1: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네, 네, 네, 네,
1: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네.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네.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1: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1: 네.
2: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1: 네.
2: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네.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1: 네.
2: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1: 네.
2: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1: 네.
2: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 잘 맞아.
2: 네, 맞아요.
1: 잘 맞아.
2: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조금 작게 유치원장부터 이렇게.
2: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곡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2: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2: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0: 있다.
1: 네네.
0: 담백함이 있어.
1: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목도 그렇고.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0: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치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1: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0: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1: 정확해요.
0: 어때, 형 괜찮니?
1: 정확해.
0: 표현법이?
1: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0: 진짜.
1: 진짜 중고째 딱
0: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1: 역시
0: 안다 안다 안다
1: 김준수가 안다.
0: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1: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째 소리를 준비해 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0: 네.
1: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째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0: 네.
1: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1: 네, 맞습니다.
0: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늠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참 어디다 모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신고원이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던 것이었다. 이때 마참 어느 때 모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내게지다 기산주양 봉황새 무한경우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자 소선제벽 시울야 아전직명백한 솔선제벽 시울야 르직명을 백하이 유보규인 새끼사 서직전전행무세 생집장악 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디가 아저널이 가이누 생세기루이기 성성지헐려 맞지 쾌척득뒤균이 대균이 요성몽을 놀랄게야 백교지 삼을게 꼬레노래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피음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피음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풍둥뜨진게 출래연월 다굴세 열고노던백하이 월명춘수참모야 한발고인해오 의사부중 밤들었다 울고는 가마이 급차화빈속 까무요 여첨이요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 따닥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의 눈 봉황새 저 무신새가 오느냐 적복국이 온다 문디산에서 원한돔 아세강하게 들리고 군노한 주는 놈 봉지게 들리고 첩복구기가 울어 첩복구기가 울어 운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뻑뻑뻑뻑 들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 경삼성 사람의 간장은 녹이라고 부두새가 울었나 사람의 간장 녹이라고 부...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더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공명이 거동마라 암축은 연우이 파라무 소식이 온다 파라무 소식이 온다 성을은 만천은지 일진광풍우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앉고 백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그 백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오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인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해 바삐 짚었다 기주완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성이 대작기로 장막박 끌라서 보니 진사방에 꽂혀있는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러 장막이 웍끈질진 풍성의 공모 저금 선상이 공중업은 뜨긴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주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 직근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을 내려가니 맹경장파 카든배 전지 없고 떠오는 맷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록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에 종종 무슨 흔적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여짜오대 책일 일모시에 난데 없는 일이 없어던 강하는 배웃기로 만다는 심어 없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이정강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동강진리탄 엄자룡 오락식배 만다는 심을 오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발 도선하고 정황군주 급히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청봉이 하진 없지 저리 급히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관 부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어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따라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사한 일로 해하려 사례 고도 청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과천을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조그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팔로 공공체 춤통각지고 하삼지마다 호문포가 들며 주먹이 터지게 되는 뻣뻣 허리 숙이고 흉어 복실만적 들밀듯도자이 안고 깍지쩍 깍지수 때때르지 피라라라라라 닿는 산이 터들어가서 서성정봉 담배도 떼지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옥녀가 금강새를 밥만 딱 없더니만은 귀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 보난 뒤 사랑

이야. 유황 낮에 보사가 났고 콜 주낮에 말이 날개가 나고 오왕 부처낮에 월성시가 나고 항우간 낮에 꼬민이 나고 여포 낮에 조선이 나고 당명황 낮에 양귀비 나고 호생 남아 내가 나오자 철대가 인도 나구다.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후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15승어

밀화물수 산호오오오겠뇨. 금배지완을 가져볼 거나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구나 사랑 이루구나 동동지가 내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 때 바디우고서 신랑은 말로 내버리고 강릉배청을 따르르르르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을라느냐 지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느냐 쪽발고 탁 뱉으면 껍질 남은 놈이에 건너한 산바위에 가서 살싹 붙어있기에 넌 반시 홍시를 줄까 아주 축수의 산촌 무릉도와 폭소와 주려유가 을종선 이거건 화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줄 거다 살아.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잡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싸면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데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옹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허둥둥 내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또 깊은 사랑 남장 복장도 저와 같이 다

달에 달에 꿰인 나락 보란 와송이 거치 펌포 흔저 번진 사랑 내가 만일곱 더라면 북유남아 우리 남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혼재하고 교내 몸이 환일은 당일도다 기로하게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웅비총자 요림금

0: 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시로 대길 향나게 닿는 좋네 황금잿빛에서 시로와 청성꽃의 제격이로구나 둥둥둥둥둥둥둥둥이 내 사랑 아가 사랑이지 내 사랑아
1: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1: 고마워 의철아.
2: 이야기를
1: 와줘서.
2: 딱 듣고 제가 아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아.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2: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
1: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2: 아 진짜요?
1: 너가 처음이야
2: 아 진짜?
1: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자개
2: 자개의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1: 오 진짜로?
2: 네
1: 아니 감동인데 약간
2: 큰 건 아니고
1: 뭘까요?
2: 짜잔
1: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2: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1: 오 진짜 향이 난다
2: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 맞아 이걸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2: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 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1: 내가 한약재인가?
2: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1: 네.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2: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철아 너밖에 없다.
2: 그치.
1: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이거 다 뭐
2: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1: 왜?
2: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1: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2: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바뀌었어.
1: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2: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1: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로인데?
2: 그때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1: 무튼
2: 네.
1: 무튼 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2: 감사합니다.
1: 또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너무 고맙습니다.
2: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1: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2: 네, 네.
1: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돼
2: 그렇죠.
1: 있었다가
2: 네.
1: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 유실됐잖아요.
2: 네, 네.
1: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2: 네.
1: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2: 맞아요.
1: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2: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1: 아, 6시간.
2: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좋다.
2: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1: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2: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1: 아까 힐끔 하는데
2: 네
1: 뭔가 모사스럽고
2: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1: 그렇죠.
2: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1: 네.
2: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1: 와, 그러면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2: 네.
1: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 네네.
1: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2: 네.
1: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2: 아이고
1: 일인 것 같아요.
2: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베비장 하자 해서 네.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베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2: 감사합니다.
1: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음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기 때문에

0: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참 소리를 맛있게 재밌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0: 네.
1: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0: 네.
1: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0: 네.
1: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1: 네.
0: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1: 네.
0: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1: 땅,
0: 그 팔뚝이랑가 네.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1: 네.
0: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1: 네.
0: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1: 예.
0: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고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캐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진짜?
0: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캐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1: 이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0: 그렇죠.
1: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0: 네.
1: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다시 올라갈 적에 한 역총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짓던 마비였다. 신모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2: 참 알아봤죠.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2: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는 뭘 주실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2: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아, 그러면 이 소식도 제수라고 방이라 한번 내기 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데 꼭 이래 내기겠다. 오유하바
3: 오유하방아 오유하방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

0: 얼쇼!
1: 영변약사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라
2: 지흥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가 질기네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온데 살아났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맛을 찾아
1: 벌써?
0: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2: 어디 보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좋구나.
0: 네? 우리의 미정이 온 곳은 어디인가 하니 군지암역에는 오인 일로?
2: 여기가 바로 군지암이로구나. 에? 내 말로만 들어봤지 이렇게 직접 와보는 것은 처음이네. 전국 팔도를 지하철로 올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3: 군지암이 워낙 뭐 이래저래 유명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2: 이 군지암은 조선시대 때 과거보로 이제 한양 올라가는 선비들이 마지막으로 묵었던 곳이거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선비들이 국밥을 먹지 않았겠나. 군지암이 국밥이 유명하거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찾아 먹으니 국밥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3: 야 이거. 저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2: 에? 내가 그럼 내가 말이야 내 묘호가 미종인데 거기서 미가 만미자라네. 내가 맛의 일가견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어디 보자. 밥이 맛있는 곳인가.
3: 그럼 실제로도 자맹 나오셔서 군지암에서 국밥도 드신 적도 있어요?
2: 아, 나도 저 명성만 들었지. 그 국밥을 직접 먹어본 적은 없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밥을 좀 공수해오라고 그랬더니 어? 우리 김의상 공주님 말이야 뭐 한 숟갈 정도 맛만 봐야지 그걸 그냥 완뚝을 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곤지암 국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네.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걸 완뚝을 했단 말인가. 나 배고파서 더 못 있겠네. 나 이제 완뚝하러 빨리 가자고.
0: 어? 한번 가보자.
2: 어디로 갈까? 어디 보자.
0: 과거 시험 치르러 천리길 떠난 선비들이 한 그릇 뚝딱하고 한양으로 향한 군지암 국밥을 찾아 떠나보자.
2: 여기가 어딘 것 같은가? 어? 저 보이나? 진짜 소머리 국밥. 여기가 우리 이 지역 사람들, 이 로컬들 맛집이라 그래서 내가 찾아왔거든. 들어가 보세요. 어디 보지? 고소한 국밥 냄새가 나는구나. 어? 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야, 어디 보자. 오, 이 메뉴가 여러 개가 적혀 있는데 실상은 이거 국밥하고 수육 딱 두 개만 있네.
1: 벌써? 응?
2: 아,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좋겠네.
0: 그렇지.
2: 자, 시켜먹거나. 사장님.
4: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4: 아유, 네. 반갑습니다. 왕년 닮은 안녕하신 분이세요?
2: 아, 예. 아, 닮은 사람입니다.

0: 여기 이 곤지암 이 지역 분들이 네. 단골이 많은 집이라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소고기 국밥 좀 맛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밥 하나하고 네. 수육 하나.
1: 이렇게.
0: 예.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국밥 하나, 수육 하나.
0: 네. 수육
1: 맛있게. 아,
0: 맛있게.
1: 빡빡하게. 아,
0: 동네마다 가보면은 50, 60대 아니면 좀 더 그보다 위 중장년층의 남자 손님. 중장년층의 남자 손님들은 혼자 가서 먹더라도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가?
2: 맛있으니까.
0: 매일 먹어도 맛있어.
1: 좋다!
0: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이 매일 먹어도 맛있고 자주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런 집이 맛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과인은 생각하네. 그냥 맛집 잘 찾는다니까. 간판만 봐도 알아. 궁금해서 못 참겠네. 좀 한번 부탁 좀 해봐야겠다. 아,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요 안에서 육수 끓이시는 거예요?
3: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미족. 국밥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잠행을 나서보는데.
0: 아니,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육수를 끓이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여기다가. 오.
0: 어, 이거 한번 이거 네. 쫙 볼 수 있을까요? 오! 오우야!
3: 뽀얀 국물에 군침이 도는구나!
0: 야, 구수하다 못해 향긋하다. 아.
1: 여기다 이제
0: 네.
1: 이걸 넣고
0: 네네네.
1: 이거 재료예요?
0: 오, 비법 재료인가 비법, 보다.
1: 비법도 이거를 이렇게 넣고
0: 오.
3: 최상급으로만 엄선해서 찾아온 재료를 뼈도 살도 모두 뜨거운 물에 풍덕. 비법 재료와 함께 청성 가득 푹 구워내면.
0: 아니 잠깐만, 고기랑 육수를 따로 삶는 게 아니고.
1: 아니에요, 여기 같이 넣어야지 국물도 우러나고
0: 네.
1: 맛있죠. 고기에서도 어. 많이 우러나거든.
0: 그러면 고기는 몇 시간 이상 삶아요?
1: 육수는 8시간 이상 끓여야 아. 되고 고기는 4시간.
0: 야, 이거 정말 시간과 정성과 이게, 노력이
1: 이거 시간과 다툼이에요. 아,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렇게 통 이렇게 뭐 하나 넣으셨잖아요. 보통 뭐 들어가나요?
1: 그럼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
0: 한 가지만?
1: 인삼.
0: 인삼. 아 그리고 또 뭐 뭐 많이 들어요? 아
1: 그다음에 나 알려드릴게. 그건 비밀이야.
0: 아 인삼 한 개에 어지간하면 대충 알잖아요. 아니 딴 걸 알아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1: 우리 야, 영업 비밀입니다.
0: 영업 비밀이구나. 잠깐만. 근데 아까 그 고기 드셨잖아요.
1: 네.
0: 머릿고기.
1: 네, 네.
0: 그거는 어떻게 좀 뭐 지금 이렇게 꺼내서 먹어보면 안 되나요?
1: 식혀서
0: 네.
1: 저리 가서 썰어서 내가 끓여볼게.
0: 그럼 한번 맛을 네. 맛을 한번 볼까요?
1: 네, 네.
0: 이거야?
1: 가십시다.
0: 가시죠, 가시죠. 따라가.
1: 가십니다.
3: 결국 간점은 어둠은 무거우나 덧도 말고 털도 말고 내 시간이로다. 뽀얀 육수에서 탱글하게 삶아서 한입 크기 숨덩숨덩 자르고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솜씨가 아이고 나도 집 넘어가오 임금님 그 고기 나도 한 점 먹고 싶소.
0: 와 이게 지금 소머리잖아요.
1: 네. 네
0: 머릿고기.
1: 네.
0: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나요?
1: 맛있는 이게 수육. 이게 수육 원조 이게.
0: 오.
1: 예. 네, 이거를
0: 고기 그
1: 기름을 다 제거해서.
0: 제거하고.
1: 네. 이렇게 해서.
0: 여기 다 살이네.
1: 예, 네, 다 살이에요.
0: 우와. 이야 머릿고기가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네.
1: 이건 좀 적은 거예요. 좀 큰 거.
0: 엄청 크다.
1: 엄청 커요. 자 이것이
0: 네.
1: 제일 맛있는.
0: 요 부위가 제일 부드럽고
1: 예, 이게
3: 임금님! 군침이 여기까지 흐르겠어!
1: 한번 드셔봐요.
0: 야 이거 머릿고기 수육 일단 그냥 들고 흔들어도 이렇게 쫀득쫀득
3: 그거 참 탱탱하구나!
0: 먹어 진짜
3: 맛있구나!
0: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고 와, 그 양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네. 맛있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야,
1: 이거 이거
0: 국밥을 먹어야 돼서.
1: 네, 국밥을. 네.

0: 먹다가 이거 먹어야 되잖아.
1: 네, 이따. 이야. 잡수. 네. 맛있게. 아,
0: 맛있어, 맛있어.
2: 전화랑 저랑 본지도 꽤 됐는데, 이쯤 되면 한 입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네.
0: 맛있는 음식으로 응분을 해서 앞뒤를 안 가린다네, 내가. 맛만, 맛있는 것만 보면 내가, 배는 게 없어서. 치가 진짜 맛있대.
3: 좋다!
0: 언제 나온 거야? 먹고 싶은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거. 깍두기 갑니다. 나올라나 보다. 아.
2: 인근이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침발라서 자시오.
0: 무험하구나. 과연 배가 고프다. 뭐 같은데 이렇게 안 쉬지. 과인은 준비가 다 끝났다.
4: 사장님 우리 전하 백가족이 등가족에 붙겠소.
5: 얼씨구.
4: 드디어 소머리 국밥과 수육 대령이오. 정성 가득 비빔밥 육수에 푹 고와 맛있는 언니 크기로 잘라내면 입에 넣으면 소원이 없겠소이다. 더더더 맛있어져라. 육수에 한번 더 담아 빛깔 한번 뽀얗고 예쁘구나. 뜨끈하게 건져낸 고기들을 맛좋은 양념에 쓱싹쓱싹 버무려주고 이것이 한양 가던 선비도 멈출 수육이로구나. 한껏 우러나온 뜨끈한 국물과 가진 고기 넉넉하게 소복히 담고 깨끗한 파도 얹어주고 국물까지 그득하게 담아내면 소머리 국밥 완성! 전하! 곤지암 소머리 국밥과 수육 대령이요!
0: 만족스러워지나봐. 아, 그럼 그럼. 야, 드디어 어디 보자. 잠깐만. 국밥집은 무엇보다도 예, 국밥이랑 수육을 먹기 전에 깍두기랑 김치 맛을 봐야 돼.
4: 역시 국밥에는 김치와 깍두기가 국룰이야.
0: 야. 깍두기랑 김치가 맛있어. 이게 그냥 반찬이 아니라니까. 한국에 어우러지는 요리니까. 이게 김치랑 깍두기를 직접 담그는 게 국룰이라니까. 자, 그러면 그냥 맛을 보겠네.
2: 오늘도 김인을 안 시켜주시나요?
0: 와, 오 잠깐만, 되게 신기하다. 엄청 맑아. 어우, 국물이 8시간을 우려낸 육수 맛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만지고 김치랑 먹겠습니다. 머릿고기는 쫀득쫀득하고 김치는 아삭하고 국물은 맑고 진하고 야, 이 맑은 맛과 진한 맛이 어떻게 어우러지지? 또 한번 요번에는 머릿고기를 다 얹고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도 좋았다.
4: 맛있구나.
0: 김치랑 먹을 때랑 깍두기랑 먹을 때랑 맛이 다르네. 느낌이 또. 야. 참으로 곤지암 국밥 먹으러 오길 잘했구나.

0: 좋다.
1: 김동희한테 국물 요리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옛날엔 집에 들통에. 그런 적 없었어요? 어? 우리 집은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들통으로 사골 이렇게 끓여놓고. 아니 왜 남자들 저 은퇴하고 이러면 아내가 사골국 끓여놓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1: 한 달 동안 사골국만
0: 먹어요. 그 사골국 그런 것처럼 어머님들이 정육점 동네 정육점에 좋은 사골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끓여가지고 가족들 먹이려고. 아, 우리 어마마마는 끓여주신 적이 없지만 내 어머니는 많이 끓여주시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그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손맛과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물 요리는 한국인의 어떤 영혼의 요리가 아닐까. 과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육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찍어서 같이 얹어서.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운데? 잠깐만. 요거를 요렇게 찍은 다음에 요렇게 싸서 먹는 맛있다고. 그러면 소스 두 개를 한꺼번에 섞은 거잖아. 아.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맛있구나.
2: 맛있구나.
0: 이렇게 밥에 얹어서.

0: 아유, 국물 그냥 계속 술로 마시고 싶은데. 아.
1: 어, 자네. 혹시 그 영조 임금이 어릴 적에, 어? 그저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했던 거 알고 있나?
2: 역사를 못해서.
0: 아, 영조 임금이 어렸을 때 실록에 보면은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배앓이를 하고 그랬다네. 그때 한 의관이 소뼈를 구운 음식은 식보이옵니다 라면서 의서에도 적혀 있사옵니다 라고 해서 추천을 했다고 하네. 그리고 본초 강목에도 어지럼증 있잖아요. 어지럼증, 풍년. 우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딱 멈추면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 그 풍년이라는 것을 누런 소의 뼈를 고운 음식으로 먹으면은 그 풍년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동의보 가면은 부러진 뼈를 치료하거나 기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기록이 나 있다네. 이게 좋은 거야. 자. 먹었으니까 얘를 좀 살짝 풀어볼까? 얘를 풀어서 먹어라. 아주 정성스럽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2: 평소에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0: 과인이 매운 음식을 참으로 좋아한다네. 야, 어디 보자. 자, 칼칼한 소머리 국밥으로 변신이요. 호호, 옳지. 밥에 쓱 얹어서. 이런. 이건 또 칼칼한 맛이 또 별미인데? 와, 이거. 고기 엄청 많은데?
3: 통학을 올려라.
4: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미정 전하 밥그릇에 얼굴이 빠져버리겠소. 맑고 구수한 국물에 숟가락은 멈출 수 없고 입안 가득 밥과 함께 한 숟갈, 김치와 또 한 숟갈. 폭풍루 비판이 감동이 반뚝 빼기로구나. 한번 수저를 들면 멈출 수 없.

0: 곤지암 소머리 국밥 뚝딱
1: 완뚝하였도다. 아휴, 아유 왜 그래?
2: 진짜 이걸 받으셨네요.
1: 에, 내 일이 완뚝을 하였는데도 에 국물이 쫙쫙 느끼자 맑고 깊은 맛이 나서 아 그냥 개눈 감추도 먹었. 아유. 아주 양껏 맛있게 먹었노라.
0: 어이씨구!
1: 잠깐만, 내가 사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 사장님, 이번에 잠시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아이고 자자자.
3: 이게 맛있어요?
1: 아니 소머리 국밥이 국물이 허참 이렇게 진한데 맑은지 기운하고 몇 시간 아까 우리 이거를 했죠?
3: 8시간.
1: 네. 그러면 고기는 4시간, 육수는 8시간.
3: 8시간이지. 예, 그렇게 우러내고.
1: 아니 근데 4시간 우려낸 이 그 삶아낸 이 소머리 이 고기가 엄청 쫀득쫀득해요.
4: 쫀득해요. 그 비법이 비법.
1: 비법이에요. 그 그래서 네. 인삼 들어갔고 네. 황기 들어갔고
3: 네. 인삼.
1: 인삼 많이 들어요?
3: 아. 그 다음에 이제 안 알려드려. 이제 그건 비밀이야.
1: 그럼 뭐.
3: 자꾸 묻지 말고.
1: 안 가르쳐 주신 거죠?
3: 아, 우리 영어 비밀이라니까.
1: 그렇지, 그렇지. 여기 와서만 먹을 수 있는.
3: 네, 네, 네.
1: 이 곤지암이 소머리 국밥이 네. 유명하잖아요.
3: 네, 네.
1: 왜 유명한 거예요? 옛날에 그 과거 보러 네. 선비들 자주 이렇게 네. 지나가는 길목이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3: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도축장이 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푸짐하게 주고.
1: 아.
3: 그래, 그때는 많았었어요. 진짜. 근데 많이 없어지고 그래도 그 보존하고 있는 그 여러 맷집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래 됐어도
1: 네.
3: 맛있어요. 그 손님들이 오시지 지금까지.
1: 여기 이제 소머리 국밥집이 네. 언제쯤 생기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3: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고깃집을 했고요.
1: 네.
3: 92년도부터 전적으로
1: 본격적으로 소머리 국밥을
3: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신 손님들이 지금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 맛이 안 변했던 얘기지. 그래서 아, 그걸 느끼겠죠?
1: 이제는 이제 곤지암 그러면은 소머리 국밥 이렇게 네. 딱 된 거군요.
3: 축제도 하잖아요. 10월 달에.
1: 소머리 국밥 축제.
3: 네, 축제 우리 아, 지난해 1등 먹었어요.
1: 아, 그렇죠. 네. 아, 잠깐만.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남은 게 좀 아까운데. 네. 물고기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찍고 양파를 이렇게 올려서 먹거든요. 식어도 맛있어.
3: 지금은 식을수록 이것도 이건 더 쫀득쫀득.
1: 아 진짜 제가 이 영혼의 국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차려주신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자주 오십시오.
1: 예. 아, 물론 뭐 소머리 국밥집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많은 사고를 우려내는 우리 많은 국밥집 사장님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고 계신지 다시 한번 내가 감탄했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아, 미종이지.

0: 아유, 배부르다, 배부르다.
1: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나!
0: 아,
1: 우와!
0: 물에 앉아 같은 이라고. 잠깐만. 물에? 물에 하구나?
2: 우와!
0: 아이고,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너는 누구냐?
3: 저는 해전물레이오입니다.
1: 맛있구나!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안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최사범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왜 알까기는 알을 8알만 놓고 하나요?
0: 이유가 있지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까기를 만든 알봉대사께서 이 전국의 유명산을 오르시다가 우리나라에 팔봉산이라는 산이 많다는 걸 아셨어요. 산봉우리 8개를 보면서 반상에 8알을 놓고 까보면 어떨까,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신 거지.
1: 그럼 구봉산을 오르셨다면 9알로 하셨겠네요.
0: 뭐 그렇겠지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 오르셨다면 한 달 내내 놓고 까고 놓고 까고 까다가 세월 다 가겠지요.
1: 물론 이런 내용도 기록엔 없죠?
0: 있을 수가 없지. 여기 있거나 말거나. 자,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입니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지요. 분위기 좋습니다. 먼저 청학동 훈장님 김봉근 8단입니다. 1967년생이세요.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 국립중앙극장 창극단 연수단원. 94년부터 5년간 MC 청학동 여름 예절 캠프를 진행했어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 이 국악단체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회장님이십니다. 부인이 이제 전 혜란 씨 사이에 와, 요즘 시대에 일남삼녀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딸 김다연 양은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기 스타입니다. 또 셋째 딸 도연 양은 퓨저 댄스 트롯 걸그룹 이 파스텔 걸즈의 메인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농사 중에 최고라는 자식 농사 잘 졌습니다. 네, 의식하지요. 이 요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힘줄만 합니다. 네, 그만큼 시청자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훈장님이세요.
1: 전통을 고수하는 청학동 훈장님은 제도권 교육이 아닌 선원 교육을 따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다니고 훗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비학위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또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2011년 훈장과 악동들에서는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저서로는 1993년 댕기머리 청년 몽양 김봉곤의 한시와 시조, 2001년 효자열전, 2004년 청학동 효와 예 이야기 등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0: 아,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이잖아요. 어쩌겠습니까? 한때는 이 빚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다 갚았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딸이 성공해가지고 갚아준 게 아니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 딸은 딸 결자이지 김봉근 8단이 해결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기풍의 소유자 김봉근 8단입니다.
1: 이에 맞서는 대국자는 개그계의 아이디어맨. 사람이 아니문이다, 갸르상 이문이다. 박성호 7단입니다.
2: 갸루상입니다.
3: 갸루상.
2: 갸루상입니다.
0: 사람이 아니. 아니, 데이트를 줬지요.
1: 맞아요. 1973년 부산 출생입니다.
0: 그렇군요.
1: 1997년 KBS 13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청주대학교 서양화학과를 졸업. 1994년 충북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0: 특이하네. 영문학과가 아니었군요.
1: 미술 전공이시네요. 그다음에 2010 제22회 한국 PD대상 코미디언 부분 출연자상.
0: 와, 대단한 거예요.
1: 2010 제46회 백상예술대상

0: TV 부문, 남자 예능상.
1: 그것도 받고 싶은 상이고.
0: 그렇죠. 2010 제37회 한국방송대상 코미디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 아, 좋은 상 다 받았네. 네. 네.
0: 그리고 2006년 34살의 나이로 11살 차이가 나는 이지영 씨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1: 그 예전에 10살 차이 이상 되면은 허동음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참 후배 개그맨입니다만은 노력파 개그맨이에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꽤 오랫동안 많은 히트코너에 출연했습니다. 또 느닷없이 요돌 속에 빠졌어요. 네? 요돌송 있잖아요. 네. 요돌만 했더니 50살이 넘어서는 또 국악을 배워서 5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국악 신동이 아니고 국악 신동.
0: 아, 그래요?
1: 뭐 그런 별명이지요. 네. 얻게 됐습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 네? 해보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해보자. 그러나 한다고 다 되나요? 박성호 칠단처럼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재능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아, 안 팔 것 같아요. 안 판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0: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드디어 이제 대국이 시작됩니다.
0: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들 인사, 일단 인사하고 포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아우, 진짜 훈장님과 이 대감님이 알까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진짜 조선시대 같아요.
1: 예, 박성호 칠단은 굳이 저렇게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1: 일부러 차총에서 지돈 내고 이제 빌려 입고 왔어요.
0: 네.
1: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0: 네.
1: 자,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이미 그래서 8알. 야.
0: 아.
1: 저걸 무슨, 네? 다목적이군요. 네. 정확한 위치. 아, 저렇게. 말 가는 대로.
0: 넘었죠.
1: 그러나 저거 넘어갔습니다. 경기선을 넘어갔지요. 네, 그거 넘어갔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신경전 만만치 않아요.
0: 네.
1: 박성호 칠단. 네, 구석을 맞췄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1차전입니다. 박성호 칠단의 흑선으로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0: 네. 신중하게.
1: 신중하게. 첫 수가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과연 시원한. 위험했습니다.
0: 네, 네. 다행이에요.
1: 그러나 그 정도. 괜찮습니다.
0: 네.
1: 중앙에 나와 있는 그 한 점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손에. 손가락이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약했어요.
1: 뭐 김봉골 팔다는 소시적에 판소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긴 해도 주변에서 소리를 이제 들어보니까 애는 쓰는데 안 될 것 같다. 뭐 했을 수도 있고.
0: 네.
1: 네? 잘했으면 벌써 소리꾼이 되었겠죠. 네. 하지만 딸 다현 양 잘 키웠잖아요.
0: 그 아빠의 판소리 경험이 따님에게 전수돼서 다현 양이 잘 된 거네요.
1: 그렇. 타고 봐야죠. 다현 양을 무려 4살 때부터 판소리.
0: 와.
1: 네?
0: 네.
1: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자, 박성호 칠단. 허리를 저거로. 네, 요상합니다.
0: 와.
1: 네. 저거는 약간 오버합니다만.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마음입니다. 네.
0: 방향을 체크했나요?
1: 저 한 점 약간 나리합니다만은 잘못하다가는 그렇습니다.
0: 큰일 날 뻔했어요.
1: 예, 자충수가 될 뻔했어요.
0: 네.
1: 야, 참 그 저 한알 얄밉네요.
0: 네.
1: 그
0: 사이에 들어와 있어서
1: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그거로 그거 글쎄 각이 나오나요?
0: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1: 글쎄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과연

0: 네.
1: 아, 큰일 날 뻔했어요.
0: 어, 질긴 생명입니다. 아. 네. 살았어요. 네.
1: 네.
0: 자, 그러면, 야, 저 한 점을, 그러나, 초리를 합니다. 눈에 가시니까, 모르게 답고, 네, 사석작전. 네. 득될 것도 없고,
1: 네.
0: 네, 마이너스 될 것도 없습니다.
1: 똑같아요.
0: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1: 네.
0: 알까기는 계속되고 말이죠.
1: 네.
0: 네. 자, 김무겁 발단. 자, 과연 어떻게?
1: 네.
0: 아, 그거로.
1: 어이구.
0: 우와! 우와!
1: 아.
0: 야,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할 필요 없어요. 박수 칠 단. 네. 네.
1: 맞아요.
0: 좋습니다. 노려볼 만해요. 이럴 때 노려보지. 노리지도 않았나요? 네.
1: 노리기만 했나
0: 봐요. 네, 노리기만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시원하게. 아직까지 두 대국자가 네. 그 몸이 덜 풀렸어요.
1: 네.
0: 네. 이렇다 할 수를 못 보여줬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네, 이제
0: 드디어 이제 박성호 7단 나올 때가 됐어요.
1: 네.
0: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1타 2등 나오나요? 아쉽습니다.
1: 네.
0: 아, 오늘 안 풀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냐 저거. 그거. 네, 그거로 왼손 타법인데 오른손도 안 되는데 왼손.
1: 아이고.
0: 왼손이 될 리가 네 없지요. 네. 아, 무리였어요. 네. 저 한 점. 네. 무리하지 않게 통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 세면 안 됩니다. 아, 저거 매너의 문제입니다. 예, 또 소위 해서 똥 매너라고. 저거는 안 됩니다.
1: 예, 훈장님이
0: 전국에 이제 그만하시지요. 냄새가 무릎 붙기는 박성호 재단의 네. 멋진 냄새. 네, 와.
1: 이제 나오고 있어요.
0: 네, 지금. 네.
1: 와.
0: 이게 나의 진짜 목이다. 그렇지요. 네, 사랑할 만하지요.
1: 네. 네.
0: 자, 본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고수 아니면 네. 역시 노리기만 아니... 했어요. 노리기만.
1: 자. 아쉬워요.
0: 이제 흐름은 박성호 7단한테 간 것 같습니다.
1: 네.
0: 내친 김에 네. 잘 각도로 해서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꽥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손님 실수로
1: 네.
0: 네,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저렇게 손님의 실수,
1: 이렇게?
0: 수비 네.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도 네. 왕왕 있잖아요.
1: 네.
0: 네? 자, 양반은 양반이네요, 두 분 다.
1: 네.
0: 자리 조금 옮겨도 되는데.
1: 아니, 또 똑같아졌어요.
0: 또 똑같아졌습니다. 막상막합니다.
1: 정말 예측할 수 네. 없네요.
0: 자, 막상막하. 승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와.
1: 좀 안타까워요. 뭔가 잘해서
0: 2타 예측... 2등을. 역시. 꽥수.
1: 왜요?
0: 네, 누가 못하는가요?
1: 네.
0: 네.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박성호 7단. 그렇습니다. 한 방에 하지 말고, 그런 정도 맞습니다. 좋은 위치에.
1: 네.
0: 네, 시간은 널널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한 방에 끌려내면 안 됩니다.
1: 네.
0: 차근차근.
1: 이제 멋있는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0: 네.
1: 제발.
0: 네.
1: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이야, 안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옮겨도 돼요.
1: 네.
0: 이 박성호 7단 아드님은
1: 네.
0: 무용이었어요. 아드님.
1: 네, 무용을
0: 10개월 만에
1: 네.
0: 그 명문 예고에 선화 예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1: 네, 네.
0: 와! 그 사이에 박성호 7단 아드님은
1: 네.
0: 무용이었어요. 아드님.
1: 네. 또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0: 신이 나가지고 네,
1: 힘이 난 거죠.
0: 네.

0: 그렇거나 저렇거나 떨렁 한 알.
1: 네.
0: 네, 우리 훗장녀 한 알.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1: 네.
0: 네? 자, 공격할 수 없어요.
1: 네, 뒷구멍이
0: 문양 빠지지만
1: 다니세요?
0: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치사해 보여도 저것도 네. 작전입니다.
1: 네.
0: 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 오.
0: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겠다. 네. 자, 과연 이번에는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입니다.
1: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0: 네.
1: 오.
0: 네, 김우곤 지금 8단 네. 잘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1: 네.
0: 또 약간 티브군이 빼겠지요? 아,
1: 도망을 네. 선택했어요.
0: 아, 좋았어요.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꼭 성공해야 됩니다. 박성호 7단!
1: 아! 아니!
0: 야!
1: 와!
0: 야, 이, 와! 세상에! 아, 불쌍!
1: 와,
0: 망연자실 박성호 7단.
1: 와.
0: 그 많던 알이. 네? 본인의 실수로.
1: 그러니까요.
0: 이거 몰라요.
1: 어.
0: 야, 흥미진진합니다. 어, 어 공격하나요? 더 이상.
1: 어.
0: 너.
1: 진짜?
0: 김봉근이요. 네. 어,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평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1: 이게 자꾸 안 해본 걸 하면
0: 아, 아, 아. 아 떡이 됐어요, 떡. 네. 이게 무승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 아.
0: 네, 지금 과연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 그렇습니다. 공격을 하지요. 아!
1: 에?
0: 아, 그걸 또 저런 식으로 네, 이렇게
1: 아.
0: 되면은 사상 최대의 졸전입니다.
1: 네.
0: 그러나 이렇게 막상막하 자 여기서 끝내나요? 아 또 새끼타법으로 아 또 새끼타법으로
1: 아! 와!
0: 세상에 이럴 수가 와! 아!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2: 와.
0: 김복은 8단이 역전승했습니다.
1: 와.
0: 국악의 날 제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이 정학동 훈장 김복은 8단과 개그계의 아이디어맨 박성호 7단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성호 7단 네 흑선입니다. 시원하게 만회를 해야 됩니다. 어, 좋아요. 오, 일단.
1: 네. 네 김봉곤 8단은 1992년 황인용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던 세상 사는 이야기 프로로 데뷔하셨다고 합니다.
0: 어, 인기 프로그램이었지요. 이 그 프로에서 정확히 스타가 된 셈이에요.
1: 오.
0: 아, 아 그거로 네. 과연
1: 오! 오!
3: 아, 난감하네.
0: 객수가 나왔습니다.
1: 네. 어, 박성호 7단은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삼수를 했었다고 합니다.
0: 어, 그렇습니다. 그 S사 시험 볼 때는 바로 앞에
1: 네.
0: 치면서
1: 아,
0: 치지 않습니까?
1: 네네.
0: 범바야! 범바야! 범바야! 그런 재주꾼이
1: 네.
0: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고
1: 네.
0: 또 M사 시험 볼 때는
1: 네.
0: 김현철
1: 아~
0: 김현철의 1분 논평입니다 네? 김현철의 1분 논평입니다 하여튼 독특한
1: 네.
0: 캐릭터 때문에 밀려서 합격을 못하고 결국 3수 만에
1: 네.
0: KBS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잘했지요 네. 어,
1: 네.
0: 어, 그것도 괜찮네요 네. 아, 이거 죽도 밥도 아니잖아요. 네? 어,
1: 어,
0: 오히려 찬스가 왔다!
1: 어?
0: 1차전에
1: 아...
0: 참 저러한 실력의 소유자 김봉근 8단인데
1: 네, 1차전에...
0: 박성호 7단은 네. 좀 땅아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 네.
0: 이러한 실력의 소유자한테 내가 졌지? 네. 네, 찬스가 왔습니다!
1: 어.
0: 아... 소심해요.
1: 어, 지금 소심해졌어요.
0: 네.
1: 1차전에서
0: 예. 프로답지 않습니다.
1: 네.

0: 주로 이제 아마추어에서만이 나오는 현상인데 저거 봐요. 아. 주거니 받거니 우아나 나오는 게 신통한 수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꽥이 나오네요.
1: 너무 아쉬워요.
0: 시원한 꽥. 아쉽습니다.
1: 지금 떨어진 알들이 다 꽥으로 떨어지는 알들이에요.
0: 그렇습니다. 네. 터치가 됐습니다만은 어? 뭐 인정이 됩니다.
1: 네.
0: 네. 네. 야, 그만큼 아직도 긴장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저 시원하게 제발 아! 제발 아! 정말 시원하게 그냥 초벌 이었어요. 10미터가 날아갔습니다. 말이
1: 시원하게 깨글.
0: 야. 역대 가장 시원한 깨수가 나왔습니다.
1: 아, 또 똑같아졌어요. 네,
0: 또 똑같아졌습니다. 네. 예. 아,
1: 또 똑같아요.
0: 예, 또 똑같아요. 걸음걸이도 똑같아. 아, 똑같아. 똑같아. 네.
1: 와!
0: 네.
1: 참. 이렇게 꽥으로만 이 경기가 흘러가는 예. 거는 진짜 처음이네요.
0: 네.
1: 어, 이
0: 실수투성이에 또 김복근 팔타니 네. 한수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이 오다니. 난 진짜 잘 못 가는데.
1: 아...
0: 내가 승리를 하다니.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거 뭐 같이 사석작전으로 가능합니다.
1: 어?
0: 참, 일부러 하려고 뭐... 해도 저 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 아니,
0: 어떻게
1: 뭐...
0: 절묘하게 본인 알만 떨어뜨리는.
1: 네, 또 똑같아졌습니다.
0: 기상천외야. 야 그래요. 예. 어, 계속 도망, 어! 사주관에 왔습니다. 드디어!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박성호 칠단.
1: 이런 대국은 진짜 처음입니다.
0: 네. 처음이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네. 대국이지. 네. 네, 저럴 줄 알았어.
1: 네. 네.
0: 자. 박성호 칠단. 어, 결혼할 당시에 부인이 네.
1: 대기업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0: 오, 예. 부인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고, 더럽게 못 가는 저걸 신랑이라고. 얘라 이 관둬라 지금 집에서 오면서 응? 어쩜 저렇게 못하니? 그러진 않겠지요.
1: 네, 그렇죠.
0: 네. 오늘 일진이 앉아 왔을 뿐입니다. 뭐 네.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뭐 와 이거 보세요.
1: 정말
0: 또 1대1 마지막 남았습니다. 참 별일입니다. 이야
1: 아...
0: 야 이거 정말... 서로 공격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1: 네.
0: 서로 그 공격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1: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제가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이 우리 엊그제 입문한 김가영 딸한테도 이런 얘기를 두고 대국자 연습 요즘 연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자, 과연 조수가 성공했습니다. 와!
1: 드디어
0: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박성호. 박성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0: 박성호 7단 승부는 원점! 아!
1: 마지막 3차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 네.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0: 3알씩입니다, 3알.
1: 네, 아...
0: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곧바로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박성호 7단. 자. 어, 그래요. 뭐 이제 하도 쓴맛을 많이 봐가지고 말이죠. 어, 드디어 왔습니다. 어, 드디어 왔습니다. 내 친김에. 예, 성공! 예! 처음으로! 예, 손님 실수가.

0: 아닌 본인의 능력으로 네. 본인의 실력으로 네. 득점을 하고 있는 박성호 7단입니다. 참하다 네. 박성호.
1: 네, 이제야 속이
0: 떳떳하다 박성호.
1: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0: 네. 네. 자, 저거 무리인데 말이죠. 김봉원 8단 실력으로는 무리인데 공격을 하나요?

0: 드디어
1: 차량 수업 줍니다.
0: 드디어 손이
1: 망연자실 김봉근 팔단 사실 그동안 본인이 잘해서 승리한 것도 없었어요. 네. 그 박성호 칠단의 실수로 네. 그냥 어부지리로 이렇게 득점을 했었는데 박성호 칠단 대단한데요. 네. 마지막 판에 네. 멋진 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된 겁니다.
0: 네. 예. 마지막 판이 중요하죠.
1: 예. 마지막 판에 홈런 네. 치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 그거 노려볼 만합니다. 네. 그냥 끝내기 퍼펙트. 네. 끝내기 갑니다. 승리! 박성호 칠단 승리! 꼭 체육종 승자는 박성호 칠단이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의 챔피언 박성호
0: 축하드립니다.
1: 2대 1로 역전. 네. 자 우리 저 우리 후장님부터. 와 청학도 김봉근.
0: 와 8단.
1: 와 8단. 김가영 초단. 김가영 초단이 야 저도 저 정도는 까겠어요 라고 아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승전 보면은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네. 드디어 감을 그때 알아냈습니다.
1: 내공에서 깨달았군요.
2: 하면서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나의 살 길을 찾은 거죠.
1: 그렇구나.
3: 축하드립니다.
1: 완전히 또 패배를 네. 또 인정하고 네. 축하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고수답습니다. 네. 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듣는
5: 아지트니까.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6: 나 오존인데 다들 성춘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5회 몸력예술제 사회를 맡게 된 학생회장 전혜진,
1: 학생부회장 심은채입니다.
0: 부회장님, 첫 무대부터 기운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1: 맞습니다. 우리 음악의 정교한 기교와 현대적인 울림이 조화를 이룬 멋진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첫 곡이었던 자진한잎 중 우조두건은 기존의 노래 태평가를 관악합주로 재탄생시킨 곡이죠. 관악기 특유의 시원하고 화려한 매력이 정말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0: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이재준 작곡가님께서 2학년 가야금 거문고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쓰신 위촉 초용곡 파동이었습니다. 곡 파동은 서로 만나 증폭되거나 사라지는 파동의 특성을 우리의 인간관계에 빗대어 표현해낸 곡인데요. 엇갈리는 리듬 속에서 하나의 화음으로 모이는 과정이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같아 더욱 인상 깊은 무대였습니다.
1: 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다음 무대가 훨씬 기다려졌어요.
0: 저도요, 이 열기를 끊지 말고 바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1: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 관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4: 아지트니까.
0: 그럼 아지트인데.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검은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은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제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인기가
1: 조금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3: 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이제 너무 높아 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농연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일개가.

그 당시에는 정학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학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학을 하고 있냐? 국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회 타르게 중국인 관점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회 타르가 좀 국보로 됐는 이유가 됐고 그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근데 원래 칼은 이런 숫돌에 이렇게 아주 거친 것부터 보드러운 것까지 차례로 갈아야 칼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네.

재래종 오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목을 했을 때는 속살이 하얘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들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종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대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턱이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오칠을 색깔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든가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6: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고 하시는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의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이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중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건물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 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0: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0: 맞아요.
2: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0: 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토끼란 놈 주부 등에서 깡짝 뛰어내리더니 모르는 척하고 가던 것이었다. 별주부 기가 막혀. 아니 여보 퇴봉,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혼자만 가시오? 나 지금 강가질로 가요. 깡총깡총 뛰어 층암 절벽에가 터 갔더니 별주부를 내려다보며, 여보 별주부 이리 올라오시오. 별주부 치어다보며,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 것이오?
1: 그렇지.
0: 그러면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칡농줄로 홀롱개를 만들어 내려주면서, 자 거기다 목을 걸면 내가 잡아다려 줄 터이니 붙잡고 올라오시오.

0: 네, 이놈! 아, 네가 나를 해치라고 그러자, 이놈! 원,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럴 리가 있소. 충신이란 하늘이 아시는 법인디 별주부 같은 충신을 해올 리가 있어. 올라오면 저기 저 파천잎에 싸서든 간 좀 줄 테니 모가지만 홀롱개에다 넣으시오. 간 준다는 통에 주부도 돌려 홀롱개에다 목을 딱 걸어놓으니 토끼란 놈 그 동보아라.
1: 좋다.

0: 전당 낙낙장 송드러진 가재다 칭칭가목 에어도니 가련하다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죽겠구나.
1: 그렇지.
0: 그때여 토끼란 놈은 그늘 밑에 앉아 바라보며 별주부를 조롱하는데, 네놈 별가놈아, 네가 나를 유인하여 너그 나라 다리고 갔어. 내 배를 따고 가를 내어 너그 용왕을 먹인다고 네놈아 동풍에 응금되어 바짝 말라 뛰어지그라 왕배 땅에 초를 씌고.
1: 아,

0: 사랑을 몰라서 지내다니고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

0: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는 논동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동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동사는 물이 없으면은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1: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남아있습니다.

0: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골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1: 이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통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만경 벌판이나 짐재 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 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0: 물길을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만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한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2: 잠깐.
0: 예전에는 흥겨운 농욕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쌀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3: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2: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는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에 갔던 거의 좋은 쌀 신동지인 신동지를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지는 알아주잖아요.
3: 그렇죠. 네.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2: 아,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 고야하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고야하고
3: 반듯해야 돼요. 길이.
2: 네. 네.
0: 벽골제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0: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1: 자,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게 당시 소설 속에 축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0: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0: 수탈의 역사 잊지 않으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막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나를 갖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금고였다고 합니다.
0: 일본인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1: 이게 쭉 들어가세요.
0: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1: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원래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0: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갔어요.
1: 역사는 기억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징계맹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경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0: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 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머슴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에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0: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고장 김재.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싱싱해.
0: 100년이 넘은 김재 전통시장.
2: 예.
0: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3: 저건 미니 족발 12,000원. 껍데기요. 맛있어.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0: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0: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재 전통시장입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김재 씨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 조문이 없어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보시는 위로. 안녕하세요.
4: 우와. 오정혜 씨 아니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어머나 반가워라.
0: 아니 근데.
4: 어머, 뵙고 싶었어요.
0: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4: 그러세요, 감사해요.
0: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네.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예.
0: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네네네.
0: 이게 무슨 일일까요?
5: 이곳에서 아버님이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0: 아버님이라고 하면
5: 시아버님께서
0: 예.
5: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예.
5: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0: 그렇죠.
5: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0: 맞습니다.
5: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0: 맞아요.
5: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0: 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네.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시고 네.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1: 아 그렇구나.
0: 네네네.
2: 네,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베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0: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2: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베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베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한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2: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0: 너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진짜.
3: 우리가요 무슨 때 될 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2: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1: 예쁜 핑크.
0: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3: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0: 그렇죠.
3: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2: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3: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죠.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1: 손주분이 벌써 있어요?
0: 예, 있죠. 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3: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3: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0: 환영합니다.
3: 네.
2: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 내음에 취해 혹시 뉘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0: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아, 네.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서
1: 아유,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오.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1: 네네.
2: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저희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2: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2: 아.
1: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우와.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2: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1: 네, 제철 우와.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2: 죽순이고요.
1: 이거는 애기 열무.
2: 애기 열무.
1: 그다음에 텃밭에서 기른 머위를 들깨로 탕을 했어요.
2: 머위탕.
1: 그다음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키운 신선초로 장아찌를 했어요.
2: 신선초로요?
1: 네. 와. 근데 향이 독특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2: 2년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1: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2: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1: 좀 얼큰할 거예요.
2: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1: 네.
2: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1: 네.
2: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1: 네.
2: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0: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2: 밥 약분에다가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0: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2: 딱 비비게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가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 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1: 네.
2: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1: 네.
2: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에요.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1: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2: 아 그렇구나.
1: 네.
2: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네. 닭볶음탕
1: 네.
2: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0: 어쩜 이렇게 철마 저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2: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지에다 다 묻었네.
0: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2: 평야서점 책
0: 녀석을 따라간 곳 얼핏 보기에 평범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1: 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나지막한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진짜 제비집 있어. 우와
2: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1: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3: 예,
1: 신발 벗고 들어옵니다. 예. 우와.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예.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4: 네.
1: 이게,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 올라가도 되죠?
4: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1: 어머나.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0: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1: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말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 아, 네, 뭐 원래
1: 혹시 대여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4: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1: 그리고 오래된 집 같아요.
4: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1: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4: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1: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4: 아 원래 저는 방송국 PD.
1: 방송국 PD요?
4: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 특히 여자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1: 연결이 안 돼요.
4: 그쵸, 네. 막 맨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1: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간극이 컸던 사람이. 인데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 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4: 사실 저기 네. 이 공간은
1: 네.
4: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1: 아 그래요?
4: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함께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1: 네.
4: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1: 네, 어머머머머
4: 이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1: 예.
4: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집이에요. 그쵸?
1: 로또가.
4: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있었나 보다.
1: 잔상이 어릴 적에
4: 네, 그게 네. 있었고.
0: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책향기, 그윽한 농촌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 한 잔과 책.

잘 자라준 곡식이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풍광과 잘 어울리는 장단과 가락이 있지요.

0: 반가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1: 와,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대로신 거였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근데 네. 처음부터 그때 서초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동에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있어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것 같네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예.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야,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1: 아 풍물원.
2: 나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1: 아
2: 오정은 씨 못 나오고 이쁜 오정은 씨 온다고 하면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네.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예.
0: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농악 보존회인데요. 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2: 우리 김계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계는 대동꽃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꽃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뭐예요?
2: 호남 평야가 돼야 호남 우도라는 우도가 되는 거지. 우도 농악이라는 것이 호남 평야가 안 되면 호남 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모든 농악이 못 지어요. 이제 호남 평야의 농경 문화를 수담은 대동꽃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0: 김제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4: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허름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겁게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물어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근데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어.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5: 젊으신 분들. 또 농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2: 이렇게 이렇게
0: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회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2: 김계 호남우도 얼치고
6: 좋다!

0: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사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사. 글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 때부터 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거점 지구로 해서 그 군대가 항상 해군이 상주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지도에 고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0: 망해사에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 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이철 때 한감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쌀을 수탈해서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못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녘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녘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0: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0: 벽골입니다. 벽골재죠. 벽재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봐. 소세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재. 왜 갑자기 벽재골이다고? 어, 선생님이세요?
1: 네.
0: 어, 아이, 아이고, 잠깐만요. 저희 드려야지.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 안 되지.
0: 아이고.
1: 안 되지.
0: 아, 선생님, 그대로신 분 있네요. 예전에 됐었는데.
1: 그대로?
0: 예전에. 예, 화이팅 한번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잠시만요. 됐어요. 자.
2: 우리 김대, 호나무도 김대는 화이팅!
0: 화이팅! 아이고, 좋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1: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0: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1: 맞아요.
3: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4: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5: 듣는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6: 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7: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자재단 하신 분들.
1: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2: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3: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체킨 훈련!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 엽쇼 문 엽쇼 딜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군님 문 엽쇼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재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네. 아이.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좋아.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꽹과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장구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 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0: 네, 그 썩는다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키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아,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 밴드와 느다 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다 캠프 운영하잖아요.
1: 네.
0: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의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아.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아,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3: 날이 너무 좋아서, 눈낯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아,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구.
4: 아!
1: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5: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5: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네,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6: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6: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5: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7: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7: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8: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8: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그늘 추위 급히 장대상 톡! 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대한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서로 펄펄 삽시다리 나무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댓글 몸조의 폭판 허그를 찬동한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조하는 귀신도 난척이라 아니물에 두어서는 통호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족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고를는 쫙

다녀오기 온 사람은 혼자라 초인이는

놈소주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소 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두문 목이 엄숙한 장수 선빙 북내려 방대들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한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그 배급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농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봉을 끄덕대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로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거기 밤이 되겠구나. 어, 최고야 지나 이자 보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뜨들어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뜬 듯해.

비무 아는 기라 휠부자고 해보아라. 서성전 웃든 낸지 빨리 저 쫓아가며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끊어더우리다. 공명이 말로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게 모르고 오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보아니가 되던 마늘 장궁 채전을 내려 비정해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

0: 사람을 불러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아, 그럼 아지트인데.
7: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힙합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이번 몸력예술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1: 예술제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이 무대를 통해 관객분들께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0: 이 열기를 끊지 말고 바로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준비되셨나요?
1: 그럼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큰

0: 헛소리 막기 전에 어서 길 뜹시다.
1: 이렇듯 차 중이요.

0: 내가 이 떨린 것이 아마도 오나리 조합진 날인가 싶어요. 어서 가봐야 걸쏘.
1: 어산도 대나보대.
2: 내가 시골을 오래다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 아,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0: 한국 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에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o,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정가라는 일단 그 조선시대에서 불렀던 이제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음악이고요. 문인들이 이제 그를 시를 짓고 그거를 이제 읊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고요하고 아정한 맛이 살아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데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연에서 주로 곡에 대한 영감들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풍경이 좋고 멋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가를 하려면 이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또 고요함 속에 내면을 어루만지는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장르 중에서 또 과거에 또 과거를 생각하면 아 서민은 이렇게 살았고 또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산리 몇 개의 수야를 불렀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조금 더 매시업해서 월정명이라는 우주 시조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곡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좀 더 신나게, 좀 더 그 비트 있게 만들어서

보고 하는 게 나으려나? 공연처럼 이렇게 보고 할까?

0: 여기 49마디 맞나요?
1: 네.
0: 49마디가 이제 그 계면 바뀌는 부분.
2: 네,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가 원래 정가를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소재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었는데 클래식 보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연주도 역시 전통 악기 그리고 클래식 악기, 서양 악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혼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유튜브도 개설하고 하는 차에 아폴라라는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혹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괜찮다 좋다

이제 보컬리스트로서는 정가는 꺾어지는 소리나 이렇게 음을 한음으로 뻗을 때의 매력이 전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준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곡을 쓰거나 편곡을 하는 편인데요.

0: 제 소리의 특색은 다른 분들은 좀 더 진중하고 낮고 좀 굵은 목소리를 선호하시는데 이제 다른 남자 전가분들은 저는 좀 더 얇고 좀 높고 높은 청에 그리고 좀 맑고 좀 샤한 소리를 좀 특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 연분 거기 한 번만 봐도 될까요?
1: 아, 화음?
0: 화음.
1: 화음 좋아요. 연분.
0: 아 어떻게 들려?
2: 네. 아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그 아 그거 이렇게 할까?
0: 원래 어떻게 했죠? 원래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전통 성악 중에서 민요나 판소리는 남녀가 같이 부르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가는 태평가라고 이렇게 듀엣곡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부드럽고 그래서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악 전공이다 보니까 소리를 이렇게 쭉 내는 거에 익숙한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가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듣고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0: 스트링 파트와 이제 여러 국악기들 그리고 이제 정가와 가곡이 어우러져서 이제 펼쳐진 무대였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색다르게 느꼈고요.
1: 글로벌하게 국악을 더 쉽고 친근하게 알려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2: 이쪽에 배경을 쓸까?
3: 이런 것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배경을.
4: 아, 좋네요.
3: 카메라 하나 요쯤에 놓고.
5: 지금 연못도 있는데?

0: 정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깊게 알면 알수록 이 노래가 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이나 가장 다정한 노래라고 또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정가의 그대로의 선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아 이런 음악이 있다 좀 맛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안녕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쉐이킨
3: 코리아.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경제청조사가
2: 당신의 사업을 업!
1: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2: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4: 자영 업!
1: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2: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0: 조선 말 단열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종.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맛을 찾아 전국 발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오늘도 참 맛있구나.
1: 아우 저거
2: 야, 이 보게, 에? 동해바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백성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네. 아이, 수영복을 챙겨왔으면 그냥 모터보트 타고 아이 좋을 텐데.
0: 오랜만에 즐기는 바다가 즐거워. 아이와 같은 마음이 한가득한 미종.
1: 이놈들 천천히 와야지. 왜 과인이 물에 빠질 뻔했지 않느냐. 어디 가볼까 나. 오, 여기다. 오, 와봐라. 오. 여남들 못 잡았지.
3: 근데 맛집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지 맛집.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잠깐만,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나.
3: 그래, 자꾸 일 안 하시고 딴 거 하시면 물에 빠뜨릴 겁니다.
1: 오호, 무험하구나. 감히 임금한테 물에 빠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다니. 물에 앉아 같으니라고.
2: 잠깐만, 물에? 물에 하구나. 물에 한 그릇 하거라. 아, 잠깐만, 물에 먹으러 가면 되겠네. 어? 잠깐만, 여기 물에 내가 맛있게 먹었던 집이 있는데.
0: 한번 가보자!
2: 이쪽인가? 어?
0: 임금님, 그거 참 물회아오.
2: 어, 이상하다. 어? 여기 조그맣게 물회집이 하나 있었는데 웬 식당이 이렇게 있는 거야?
3: 물회집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2: 어, 이쪽이 아닌가?
3: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셔서 가물가물.
2: 어허, 물회아구나. 참, 우리 네 물회제. 내가 아무리 물회를 먹으러 간다고 이렇게 물회하게 굴어도 되는 거야, 그래? 응?

0: 볼까나. 어디 보자. 여기까지 어렵게 찾아왔는데, 아유 그냥 해전물에는 하나 먹어야 되겠고. 그치? 물에만 먹으면 좀 아쉽잖아. 아, 한상차리 먹어야 돼.
1: 얼씨구!
0: 난 한상차리 먹을 거야. 어? 말리지 마. 자,
2: 저 사장님! 사장님!
3: 아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0: 아, 제가 오늘 물에 먹으러 왔는데. 네. 요 해전물에랑 요거만 네. 먹으면 아쉽잖아요.
3: 그렇죠.
0: 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
3: 네.
0: 그리고 또 아쉬우니까 오징어순대.
3: 아, 예.
0: 순주까지 왔는데. 예.
3: 한 분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시키시는 걸 보니까 맛잘알이신 것 같은데요.
0: 맛잘알이요? 맛잘알이 무슨 말이에요?
3: 주문의 조합이 아주 굉장히 좋은 조합이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아, 사실은 아, 좀 인생 있으면은 섭국도 시키고 또 저 성게 미역국도 먹고 막 이러면 좋은데.
4: 이미 너무 많이 시키시네.
0: 이미 너무 많이 시켰다고? 아이, 충분히 먹어요, 이 정도는. 내가 남겨줄까 봐? 안 남겨줘.
1: 얼씨구!
0: 아니, 내가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말이야. 어? 우리 그 장모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내가 주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아, 가서 살짝
5: 그렇지!
0: 갔다 와봐야지. 아우, 제가 그냥 네. 음식만 앉아서 기다리기가 너무 심심하고 또 작업하시는 거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 좀 볼 수 없을까요?
3: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때마침 잘 나오신 게
0: 네네.
3: 여기 이렇게 활어차가 지금 와 있습니다.
0: 오! 활어차네요?
3: 네, 작업을 거의 들어오면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고객님들께 좀 신선한 이런 생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0: 와, 엄청 크네요.
3: 네.
0: 저희 지금
3: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선이요. 이제 중방어라 그래갖고
0: 네,
3: 보통
0: 방어죠?
3: 예, 한 5kg에서 뭐 좀 적게 나가면 좀 한 7kg 정도 뭐 이 정도까지 나가는 중방어를 쓰고 있고요.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방어 한 뭐 많게는 250마리 뭐 이렇게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3: 또 이런 방어 언제 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지 모르시니까 오시기에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떻게
0: 제가요?
3: 예.
0: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려줘. 예. 알려주시면.
3: 그래서.
0: 자. 예. 오, 힘 찢었어요.
3: 꽉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조금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0: 오, 예. 오, 오, 오,
5: 잠깐만.
0: 어떻게? 손맛이.
5: 오, 아이씨. 얼씨구!
0: 어떻게 얘 내려줘도 되나, 이제?
5: 나 내려놓고 싶어. 내려! 우와, 난 무섭다!
0: 잠시만요, 내려놓을게요.
3: 예, 예.
6: 보양이 필요하신 건지, 운동이 필요하신 건지, 방어보다 약하신 것 같아요.
0: 오, 이 자가 참으로 무례하구나. 어? 임금한테 어? 운동을 하라 그러더니. 이 피디 양반이 아주 그냥. 아니, 제가, 별건 아니고요.
3: 예, 예.
0: 주방에 열심히 작업하시는데 응원하고 싶어서.
3: 아,
0: 예.
7: 한번 가보자!
3: 이게 한 5kg에서 6kg 정도 되는 애들.
0: 5, 6kg 정도?
3: 예, 예.
0: 아, 5에서 6kg 달리는

0: 이거 어떻게?
1: 탁 껍질만.
0: 이제 손님 상에 얇게 썰어서 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아.
0: 네. 고객님 상에.
1: 혹시...
0: 네.
1: 이게 지금 먹어도 되는 건가요?
2: 조그만 한
0: 네, 이거 한 조금 한번 드셔보시죠.
2: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오빠 거다. 우와. 맛있구나.
1: 이야, 역시, 아 역시 방어다.
3: 얘네, 얘네 저 뭐 저 선수 중에서 왔나요? 왜 이렇게 활동적이죠?
0: 산지 직송으로 거의 저희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여름에 이제 손님들이 더워서 물회를 찾는 그런 계절에는 많게는 한 2,500에 3,000마리 정도를 네, 하루에 작업을 합니다.
1: 제가 사실은 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네. 전복죽 해준다고 딱 1kg이요?
0: 네, 네.
1: 올려달라 해가지고 손질하는데 할 줄 모르잖아요. 그거 하는데 네. 전복죽 용으로 손질하는 데까지만 2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0: 보통 이 160마리 한 박스 까서 좀 빠르게 까시는 분들은 보통 한 15분 정도 네, 그렇게 까시고요. 조금 이제
1: 그러면...
0: 거의 그런 저는 시스템입니다.
1: 하나 하는데 한 5분씩 걸렸는데.
0: 하실 줄 모르시면 그러신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네. 이제 그 노하우를 제가 전수를
1: 아, 예.
0: 예, 해드리겠습니다.
1: 저도 좀
0: 이제 여기가 입입니다.
1: 아,
0: 입이 안쪽으로 예, 그렇죠. 안쪽으로 맞아. 들어오게 한 다음에요. 이 칼날을 이 껍질에 붙인 상태에서
1: 네. 네.
0: 그래서 이 껍질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1: 어, 눌렀어요. 이렇게?
0: 예, 쭉 당기시면
1: 분리가 되네요?
0: 예.
1: 어머!
0: 그러면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손질을 할 수 있는 고개 되고
1: 어머!
0: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과 내장,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분리를
1: 시킵니다. 돌려가지고?
0: 예.
1: 어머!
0: 예.
1: 이야! 이렇게 쉬운 거를
0: 예.
1: 내장을 다 떨어뜨렸거든요.
0: 처음 하시면

0: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하우가 이제 제가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열심히 해갖고 알아낸 노하우인데 이 몸통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가 이제 물회와 네. 전복죽에 저희가 이제 주재료로 들어가고요 네. 이제 요 내장 같은 경우는 이 살아있는 아라리를 그대로 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전복죽에
1: 아, 네. 아 거의 그 밑간에 나오는 거군요
0: 100%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 내장 그대로가 거기 첨가가 되다 보니까 아.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렇게 네. 한 마리로는 또 저희가 물회를 드시기가 양이 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아. 오늘 여기 있는 전복을 네. 잘 까시면 네. 제가 그 잘 까신 전복을 네. 물회에다가 특별히 아. 제가 넣어드려서 오늘 식사를
1: 그러면 네, 제가 깐 걸 제가 먹는 거
0: 예, 그렇습니다.
2: 표현이
3: 이거 인공채통이 그럼 내가 먹을 걸 내가 까겠노라. 아 예.
0: 물에 한 마리밖에 못 넣으시겠는데요.
4: 아이고, 임금님! 오늘 전복 없는 전복죽 대령하겠나이다. 아,
1: 어떻게 좀 잘하는 척 해보려는데 안 돼. 좀 숙련돼 보이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데.
2: 조금 멍청하긴 하지만.
5: 그렇지.
4: 자, 칼을 들었어. 손끝에 힘을 담고 한 점 또 한 점 바다의 보석들을 썰어보세. 채소들 위에 상큼한 육수를 얹어주고 향긋한 해초들과 뒹그런 방어까지 듬뿍. 아쉬울세라 새꼬시도 숨. 이건 뭐냐? 임금님이 좋아하는 전복 아니냐? 기하디 기하다는 해산에 성게알까지 이 한 그릇의 바다가 가득하구나. 온몸이 시원해지는 대전물의 대령이요. 임금님이 깐 전복은 없지만 고소한 내장까지 곱게 모아서 정성 가득 한 냄비 푹 끓이면 이 맛이 전복죽의 기본이라. 죽은 곳 정성이래 끈을 눌지 않게 잘 저어 끓여주면 이것이 바로 전복죽 완성이요. 전복죽 위에 또 전복을 듬뿍.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가득하구나. 아이고, 임금님, 오늘은 저도 김이 조각에 해줘. 오늘 또 한상 대령이요.
1: 오, 푸짐하다, 푸짐해.
3: 아이고, 아이고,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네, 이놈. 너는 누구냐?
6: 저는 해전물의 요입니다.
3: 이야, 이야.
4: 그거 참 맛있겠어.
3: 이야, 이것이 보이느냐? 살얼음 육회가 밑에, 아니 육수가 밑에 이렇게. 우와, 비벼야지. 어우, 이거 뭐 문어, 전복, 아까 잡았던 방어. 와, 와, 이거 물회가 그냥. 아. 해삼에, 어? 자,
1: 먹어보자. 아우, 상콤해. 아우, 상콤해.
4: 시원하고 맛있구나.
3: 이 살얼음 육수의 새콤한 맛이, 이 물회에 신선한 향하고 어울려가지고, 야, 정말. 오, 약간 칼칼하면서 입안이 개운하게 주는데?
1: 응? 아니, 나는 그냥 육수가 맛있어서 살얼음 육수 맛이 난다고 얘기한 건데 왜 살얼음 육수가 맛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한번 드셔보세요.
3: 해조류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해초도
1: 일반 가서 그냥
4: 아, 맛있구나.
1: 잠깐만. 근데 살얼음 육수가 그냥 개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감칠맛이 나는데
3: 이따 오시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이게

0: 아우, 어떡할 거야, 감칠맛.
1: 살얼음이 동동동동동동동 한 숟갈 가득 떠올려서 입안 가득 넣고 나면 묻어야 물러가라.
0: 아까 뭐가 많이 들어갔네. 응?
1: 멈출 수 없는 숟가락을 어찌 알고 임금님 손이 멈출 줄을 모르네.

0: 넣고 나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속초인지 전국인지 무릉도와 따로 없네.
1: 그렇지 않아 오늘 김이 안 해주셨네.
2: 아 그러네. 김이를 안 해줬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김이를 시켜준 적이 없구나. 맛있는 음식만 등분을 해서 앞뒤를 안 가린다네 내가. 맛있는 것만 보면 내가 되는 게 없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앞뒤로 다 까먹는다. 됐나? 내가 오늘 전복 갔네. 전복 갔어.
3: 아니 속초 이쪽 오면은 오징어 순대를 꼭 먹어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응? 이거 명태 음식인가 이거? 응? 요거를
4: 맛있겠구나.
2: 먹음직스럽게.

0: 야. 어우, 잠깐만. 안에 뭐 야채랑 고기랑 가진 걸 다 넣으셨나 봐. 응? 아, 진짜 오징어의 그 쫄깃한 식감이 순대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계속 따뜻한 순대만 먹었으니까 모래를 좀, 아우, 좀 시원하게 더워진다. 먹다가 너무 이가 시지면 그때 순대 먹지 뭐.
1: 아우, 아우, 싫어.
0: 이렇게 차가울 때 순대를 하나 먹으면 돼요. 물에 한 숟갈, 순대 하나.
2: 맛있구나.
0: 아, 와, 맛있다. 어, 아, 잠깐만. 아니, 내가 너무 열심히 먹느라고 내가 손질한 전복죽 이거 먹을 생각을 못했네. 아우, 잠깐만. 야.
3: 맛있겠구나!
0: 전복이구나, 응?
4: 야, 전복 많이 안 까신 것 같았는데.
0: 나 많이 깠어요. 많이 깠다고. 응? 10개도 넘게 깠어. 이상한 사람이야. 그 격하게 말하게 만들어요. 이 빛깔 봐. 우와, 이거 어떡하냐. 우와. 전복 향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담백하고? 아. 이게 내장 많이 들어갔어. 딱 보니까 맛이 전복 내장 많이 들어갔네.
2: 맛있구나!
0: 입안에 팍팍 차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궁궐에 있을 때는 내가 전복죽을 한 숟갈 이렇게 뜨면 김상궁이 이렇게 다 천하 드시오 썼어 하면서 얹어주고 그랬는데 에휴, 갑자기 내가 여기 끌려가지고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겠지? 아, 물에는요 맛있게 드시고 물에만 이렇게 먹고 끝내면 안 됩니다. 자.

0: 잘 들으시죠. 여기 오시면 소면을 줍니다. 소면. 소면을 넣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 홍국밥.
0: 요게 또 맛있거든. 응? 아, 얘를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넣어서 밥은 면하고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자자해 놓습니다. 이렇게 뿌려도 주고 밑에서 슥 스며들고 할 때 위에서든지 얹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2: 맛있겠구나.
0: 자, 그리고 숟가락에 국물이 좀 육수가 살짝 좀 있어야 돼. 자작하게. 응?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아.
1: 좋다.
0: 밥알이 싹 퍼지면서. 맛있구나. 이게 또 아까 회랑 이렇게 해서 먹을 때랑 또 육수 맛이 또 틀리니까 야 이게 몇 번을 다른 맛을 느끼는 거야. 응? 어. 맛있구나. 늘 먹던 물회인데 그 맛을 다르구나. 누가 만들었느냐? 네. 잠깐만 이쪽으로.
1: 그렇지.
0: 야, 야,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3: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워낙 또 잘 좋아하는 메뉴라서. 근데 예. 먹으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예. 아까 사람은 딱 먹었는데 예. 감칠맛이 확 나요. 네. 예. 딱 입을 감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3: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사골 육수가 이 육수 저희 물에 이제 저희가 재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예,
3: 그렇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예,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게 감칠맛이나 아. 예, 시원함까지도 조금 더 예, 더해질 수 있는 그런
0: 이게 산뜻하면서 깊은 맛도 예, 나는데 맞습니다. 감칠맛이 나면서 칼칼하니까 예.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어떤 아이들하고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전복하고도 어울리고 해삼하고도 어울리고 예. 아 그래 그런 어떤 육수를 살얼음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니까 예. 지금 제가 이 세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얘를 좀 비교적 긴 시간 먹었거든요.
3: 네, 아무래도.
0: 그런데도 맞습니다. 아직도 차가워요.
3: 네, 맞습니다.
0: 와.
3: 그 이유는 바로 네. 여기 돈그릇입니다. 예, 네, 이 돈그릇이 온도 어? 유지를 저희가 오랜 시간 고객님들이 이 시원함으로 드실 수 있게끔 그걸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0: 이 그릇이 동이군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
0: 오, 저.
3: 네. 예, 동입니다, 이게 다. 네.
0: 예. 제공하는 식기에도 또 나름 예. 노하우가 이유가 있었네요, 스토리가.
3: 예, 맞습니다.
0: 아무튼 시장님 너무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예.
3: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0: 뭐 더 먹으려면 더 먹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3: 예,
0: 고맙습니다.
3: 예. 예.
1: 시원하게 차린 물회 한 사발. 이것이야말로 바다의 시원함 아니겠소? 깃떠 입에 넣으면 속초 바다가 쏙 뜨거우네. 영양 가득, 청성 가득, 토실한 전복 가득한 전복죽 한 사발하고 있으면 속초 앞바다가 내 눈앞에, 내 입속에 가득하게 펼쳐지는구나. 속도 시원하고 입도 시원한 속초 식도락 여행 빨리 떠나시오.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0: 강남철 초당순두부 초당순두부 아하,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초당순두부 맛있어.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안녕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쉐이킨 코리아.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후

0: 제법이구나.
1: 애미만은 못해도 그만하면 음은 터득했다. 졸업하고 뭘 할 생각이냐? 탐이 나면 가지거라. 이 집도 너를 주마. 이 와서 너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하며 살거라. 뭐든지 내가 뒤를 밀어주마. 싫으냐? 그럼 시집 가기 전까지만 내 곁에 있거라, 아가야. 아가야. 광대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숙련된 재주일수록 고단이 상품이지. 재주 없는 자들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곧 예술가니라. 호남평야 나주평야를 끼고 있는 전라도에 풍류방이 많아 유리성한 것, 판소리와 산조가 발달하고 큰 광대가 많이 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 지방의 천석만석지기 도들이 광대들을 아꼈기 때문이다. 춤과 노래, 재주와 익사를 장국가락에 얹어 팔며 전국을 떠들던 사당패들도 겨울은 풍류 알아주고 임신 좋은 전라도 땅에서 낳느니라. 문화예술이니 뭐니 떠들지만은 제 아무리 천재인들 뒷바라지 없이 크겠느냐? 굶으면서 예술 어쩌고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백발의 늙은이가 너한테 잠자리 시중을 들으라 할까 봐 그게 두려우냐? 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물오른 수양버들처럼 고운 차림으로 외출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것으로 좋게.
2: 가야금 소리가 들을수록 좋아져요. 이제 귀가 좀 뚫리나 보죠?
3: 안녕히 계세요.
2: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집안이 넓고 썰렁해서.

끝났니? 가자. 뭐해?

0: 왜 그래?
1: 집에 데려다 주려고. 박 선배가 널 꼭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어. 고양이하고 여자는 한번 집을 나가면 꼭 사고 친다고.
2: 뭐라고?
0: 자는 우린 친구다. 기쁠 땐 잊고 지내다가도 슬플 땐 꼭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이랄까. 전공인 이론을 제쳐놓고 판소리에 미친 찬울. 소리목은 시원치 않지만 나의 북반주에는 누구도 다를 수 없다. 어쩌다 어머님 가야금 연주에 반주를 넣다가도 끝까지 못 가고 육을 뒤집어 쓰게 할 수인데, 내가 가야금을 타면 그는 전혀 다르다. 어머님은 늘상 소리궁합 하나는 천생연분이라 하시지만 난 찬우를 약한 조쯤으로 하는 주위의 시선이 거북하다.
1: 이야, 기막힌 아이디어인데?
2: 나 국민학생 아니야.
1: 뭐라고?
2: 우리 집 가는 길 아니까 돌아가.
1: 사람들이 국악을 안 좋아하는 건 우리 생활과 국악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국악인들은 모름지기 이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2: 어휴, 넙살은.
1: 한 교수 차 아냐?
3: 아대 교수면 다여? 응? 아대 교수면 가야금이 저절로 온디여? 아이고 야야.
4: 한나가서 이렇게 좀 말리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좀. 한나가서 오시오.
1: 안녕하세요.
4: 찬학생 잘 왔어. 가서 한 교수님 좀 모시고 나와. 벌써 3시간째 어머님한테 저러고 당하고 계셔.
1: 아니 3시간이나요? 아,
4: 그래.
3: 뭐 드금? 드금 좋아한다. 먹고 살기로는 장타령이 제일 이르다고. 아예 그 길로 빠지지 네가 산조를 이어? 이런 도둑년 봐라. 그 쥐땡이 성실을 어디다 떠벌려고. 응? 난 죽으면 죽었지 두번 뜨고는 그걸 못 봐. 정 발표를 하려거든. 너가 그 30년 동안 쫓아댕겼다는 그 가락을 휘어. 응? 우리 선생님 가락은 안 돼.
5: 제 재주가 어머님 성에 안 차시면 아직 발표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더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3: 허, 3년을 가르쳤어도 숙내도 못 내는 너 같은 무지랭이가 한 달 만에 득음하려고.
4: 어머님.
3: 시끄러. 이을불나 죽겠네. 아, 니는 꼴보기 싫은 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4: 어머님.
3: 우리 선상님 이름 빼고, 내 이름 빼고 발표회를 허든 육감을 떨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여. 안 그러면 걸음을 퍼다가 극장에 끼얹고 그냥 칼부림이 날 테니까 알아서 기어. 아, 뭔 일을 하냐? 응? 아, 군병이가 눌러붙었어. 내가 이렇게 세워지기야? 응?
1: 아, 왜 이러세요,
3: 선생님? 대 교수분 단 줄 알고 날뛰는 것들 죽도록 해봐야 나만큼은 가야금을 못할 테니까. 이 나 죽기만 비는 것들. 아, 그렇다고 내가 생목숨을 끊으랴? 응? 아니, 난 너희들보다 질게 살 텐게 걱정은
1: 하지. 인정하세요, 선생님.
4: 선생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긴장하시거든요. 어서요.
3: 뭐, 생명을 등장이었어?
1: 선생님,
3: 응?
1: 어디 가?
3: 우리가 한 달 만에 등장을 이었다고. 아이고, 가야금 대신 네 애미 애비 궁당장을 딱 붙여서 쌍장기 치는 거이 나을 거이다. 예! 야!
1: 선생님.
3: 대 교수면 가요?
1: 참으세요.
3: 응? 아이고, 한 달 만에야. 평생을 가야금 줄에 못 받친 사람도 있어. 다시는 내 집에 발길을 올 생각 말어. 응? 3년
1: 선생님.
3: 동안 너한테 살생각만 해도 내가 말인다. 명심이야, 똥물을 끼얹을 것인게.
4: 살펴가세요.
3: 예이 나쁜년. 내가 어떻게 지켜온 우리 수상인 가락인 줄 아냐. 내 눈에서 피눈물이 수도 없이 흘렀다. 그걸 3년 만에 훔치려고. 예이 나쁜년. 예이 도둑년.

대이고 다시 한다.

0: 것을 잡았을 때는 우선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한다.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붓끝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느냐. 알겠느냐? 그리고 붓을 정리할 때는 물에 곱게 빨아내서 먹물에 적수일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먹물을 적수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1: 네.
0: 그리고 한 획 한 획 점을 그을 때마다 붓 끝에 정성이 그득하여야 하며 그때마다 심호흡을 정리하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난을 칠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붓끝의 힘을 이용해서 여인의 기품을 지켜야 하느니라. 특히 음양을 잘 지켜서 꽃이 어느 곳에 피어 있으며 해가 어느 곳에 떠 있는가를 정확히 결정을 해야 하며 봉황선과 기수선이 번듯이 서야 난의 줄기가 여물고 꽃이 어여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알겠느냐? 선은 잘 잡았으나 끝에 정성이 부족했어. 마음이 왜 흐트러진 게야? 이 마음을 모아야지, 마음을!

손님 방에 들어갈 때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문을 살며시 연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들어선 다음. 나부시 내려앉아 반절을 올린다. 나다닐 때는 반드시 손님 등 뒤로 서리 없이 움직인다. 번번의 예법은 행신이니라. 자, 절들을 해봐. 저를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면 어떡하나? 다시! 해! 또 쓰러져, 또! 어? 다시 천천히, 예쁘게. 천천히. 손님과 얘기할 때는 시선을 가슴 위쯤에 두고. 시선이 너무 낮았잖아. 그리고 두 손은 무릎에 깍지 껴 얹고. 무릎이라고 했지 무릎 밑이라고 했나? 술을 따를 때에는 아미를 숙이고. 더 숙여야지. 소매를 감싸고. 손님이 술잔을 들면 조심히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따른다.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웃을 때에는 소리가 나거나 이를 내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웃어봐. 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다시 웃어봐. 얼굴을 살포시 외면하고

0: 서기봉 선생은 이 나라 최고의 율책인이다. 가야금 산조의 시조이신 김장조 어른의 직제자신이라. 그런 분에게 내 솜씨를 보이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알겠느냐?
1: 네.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3년 동안 그만큼 뒷바라지 해드리고 떠받들어드렸으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잘해드려?
1: 뭐라더라? 내가 석유복리를 혼자 터득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세상으로부터 숨겨놨다고?
0: 어머니 보고 당신이 직접 나서보라고 해.
1: 나 이죽사요. 내가 석유복인 수제자 이죽사요. 누가 알아주나? 아마 매스컴에서 콧방귀나 낄걸? 이미 흘러간 사람이야. 죽사 이금아 씨는. 나도 지쳤어. 내 연주 현장에 똥물을 끼얹듯 불을 지르듯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난 나대로 할 테니까.
2: 할머니고 나와, 채! 이월합니 춘장의 막내딸이니 아기가 굽지다. 그럼 이게 말이야, 이렇게.
3: 한 교수가 뭐래? 짹짹거려? 새처럼? 새 같아, 한 교수. 대신 귀여운 데가 있잖아. 가야금 산조의 대가가 되오겠다는 집념. 물론 방법이 좀 유치하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실력도 없이 이름만 내세우는 가출들보다 낫잖아.
4: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3: 또 그런다.

그 장구장난에 매여서 끌려댕기지 말고 장구 소리로 휘어잡고 네 마음대로 중구난방 놀란 말이다. 장구 기분 내라고 가야금 반주 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야금 신명 돋구기 위해서 장구를 두드려 대는 거인데, 아, 장구 소리에 기팔려서 허우적대면 소리꼴은 뭐가 돼?

0: 그러냐?
1: 알았어요, 엄마.
0: 알았으면 좋았다. 어디, 이제 너 혼자서 타봐. 그 곱고 이쁜 소리만 골라서 낼 생각 말고 옹골찬 소리를 내봐. 타금도 음인게요.
1: 조금만 쉴게요. 굳은 살이 또 벗겨지나 봐요.
2: 아가씨 손이 많이 상했나 봐요, 엄니.
1: 뼛속이 시큰거려 죽겠어요.
0: 죽어 나자빠지게 하겠냐? 나도 옛날에는 죽을 뻔한 시절이 있었단다.
2: 가야금 때문에요, 엄니?
0: 아무렴 가야금이 이려벼도 무당의 방울마냥 영능 있는 물건이요. 무당이 신딸 잡듯 신내림 할 사람을 잡으면 놓치를 않는 영물이요. 숨을 갓 넘어서제.

0: 몸에 팍 달라붙어가지고는 상사병 난 사람 모양 몸에 불덩어리가 일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란다.
1: 그래서요, 언니?
0: 아, 요즘사 입술에 삐 읽은 거 치르고 치마 저고리 입고 장구 걸러매고 나가면 다 얘긴 줄 알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얘기는 정경 부인보다 나은 시절이었거든. 난이라도 쳐야 사패쯤 되고 황진이처럼 풍류를 알아야 이패기생이 되는 것인데 나는 이러다가 화초기생뿐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탈탈 털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 몸이 말을 들어줘야지. 권본에서는 송장 칠 준비를 해두란다.
1: 아유,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언니?
0: 일어나라. 스승님이 지리산 물풀에 나무 몽둥이로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정신이 바짝 든 것이요. 일주일은 암에 조이 앓고 난 뒤였지.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2: 정말 가야금 때려줄 거야? 왜?
3: 편하게 살고 싶어서.
2: 어떻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건데? 막살이 사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3: 넌 알아?
2: 뭘?
3: 사는 거.
2: 막살지 말잔 말이야.
3: 모영이 오빠, 남들 학교 다닐 때 요리집 막사로 취직했어. 막 살고 싶어서 자존심 팽개친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인생 망치고 있을 때 우리 엄마

0: 웬일이세요? 점심 안 하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짜서 널고요.
1: 해줘.
0: 아이, 됐어요. 그냥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힘이 좋으니까 그냥.

0: 벌써 다 하셨어요?
1: 어머니는?
0: 오시다 못 보셨어요? 저 복수리네 가게 가셨는데. 오늘 속상하신 일이 좀 있으셨어요. 저 한 교수님이요. 어머님이 말리시는데도 부득부득 독재를 열겠다고 고집이지 뭐예요. 아 참, 저 점심 차려야죠.
1: 아니야, 먹었어.
0: 아 참, 풋고추 새로 따놓은 거 있어요. 된장에 찍어 잡숴보세요.

0: 지난달에 나 적금 들었어요. 녹음기 사려고요. 카세트 있잖아요. 있잖아요. 당신 아쟁 소리 녹음해뒀다가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요. 신혼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침에 당신 아쟁 소리에 잠 깨고.
1: 여보.
0: 왜 그만 드세요? 풋고추 더 따와요?
1: 아니, 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1: 아니야.

0: 저 며칠 전에 병원에 가봤어요.
1: 왜? 몸이 불편해?
0: 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빠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래요. 들어오세요 오늘.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잘 생겼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여잔지. 모른 척하고 있기가 더 힘들어요.
1: 언제 만났어?

0: 춤추는 것 좀 봐. 간드러지게 춘다 얘.
1: 그만해.
2: 춤하면 기아를 따라갈 사람이 없대니까.
0: 그만
2: 참. 간드러지긴.
3: 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버선코 하나 꼼짝을 안 하니. 어느 놈은 계집 복타고 났지. 잘난 구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귀하가 어느 구석에 반했나?
0: 누가 아나? 농사 짓는 솜씨가 기가 막힌지. 안 그래?

0: 이런 일까지 차 선생님이 간섭할 거 없어요.
1: 간섭이 아닙니다. 충고를 드리는 거죠. 이 가뜩이나 분유방 운영이 어려운데 대학서 그래까지 연습실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0: 애초에 약속한 대로 차 선생님은 월승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일은 차 선생하고 내가 쓰면 되고요.
1: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
0: 미녀반 학생이 많은 줄 알지만 그쪽 시간에 더 늘릴 순 없어요.
1: 학생이 늘어나면 시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민유나 가르치자고 풍류방 만든 거 아니에요. 국악 전반에 걸쳐서 보급을 하자는 거죠.
1: 원장님 생각이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양보는 수밖에요.
2: 언니, 조심해 차 선생. 슬금슬금 풍류방을 집어삼킬 눈치야.
0: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지.
2: 언니, 10년 넘게 그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풍류방을 꼭 남의 자식 얘기하듯 하네.
0: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고양이는 겁날 게 없잖아.
2: 차 선생이 보기보단 보통이 넘을걸. 하여튼 언니 조심하는 게 좋아.
0: 풍류방 뺏기면 시집이나 가지 뭐. 무희야, 나 좀 봐. 내 얘기 잘 들어. 조금 있으면 차가 올 거야. 그냥 그 차 타고 가서 가야금 몇 곡 타주고 오면 돼. 연주빈 특별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반을 뗄 거야. 소비 지금 비싸지만.
2: 왜? 최소한 내가 연주하러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0: 그냥 가. 가보면 알게 돼.
2: 의상하고 악기는 가져가야지.
0: 필요 없다니까.

0: 이걸 손질해서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손질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가야금은 이것뿐인가요?
0: 네. 어려우시겠지만 재료는 방에 있습니다.
1: 저 연주는 어디서?
0: 이 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1: 주인은
0: 산조를 연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십니다. 더 필요한 재료나 다른 볼일이 계시면 벨을 눌러서 불러주세요. 벨은 이쪽에 있습니다.
1: 연주는 언제 하죠?
0: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세요.

0: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1: 술?
2: 못해요.
1: 풍류하는 사람이 술도 못해요?
2: 따라 드릴까요? 술을 따라 드리겠다고 했어요.
1: 아니, 아니요. 됐어요. 내가 하죠. 무슨 뜻입니까? 술을 따라주겠다.

0: 다고 한 거.
1: 난 기생 파티에 빌려 나온 게 아닌가요?
0: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쾌합니까?
1: 유쾌한 기억은 아닐 거예요, 두고두고. 특별하죠. 불쾌해요.
0: 난 오늘로서 무이시의 연주를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그리고 민족상 경연대회에서.
1: 그 정도로 국악에 깊은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0: 가야금이죠.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늘 밤에 무이시가 연주한 가야금은 3년 만에 소리를 낸 겁니다. 그동안 버려져 있었죠. 어머니 겁니다. 그 가야금.
1: 어머님이 가야금을 하시나요? 방에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어머니세요?
0: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외출하셨다가 길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날 발견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시다가 달리는 트럭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아들인데 그래도 반가우셨던가 봐요. 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형체도 없이
1: 저도 한 잔 주세요.
0: 돌아가십시오. 이기사! 이기사!
2: 네.
0: 손님 모셔다 드려.

0: 형님 안 계세요? 어젠 밤늦게 일이 끝나서 노건장에서 주무셨을 텐데.
1: 동석 씨 입장 난처할 테니까 여러 가지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 그러세요.
1: 그 여자 이름 귀하 맞죠?
0: 누구요?
1: 다른 건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0: 형수님도 참.
1: 그 애한테 내가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0: 에이, 별거 아니에요. 기생들이 원래 악사들을 좋아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1: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가 그 여자를 좋아하죠. 안 그래요? 나보다 젊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성격상 그런 거 가지고 못 그래요. 맞죠?
0: 아유, 그건 그렇죠. 하지만 형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자예요. 안 돼요, 비교가.
1: 말해줘요. 말해줘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0: 아유, 왜 이리 더...

0: 야가 갑자기 왜 그래요?
1: 어머니, 저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젊으셨을 땐 어머니 춤 잘 추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0: 잘 췄지. 애가 춤판에 나서면 웬만한 것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으니까.
1: 저 장구 가져올게요, 어머니.
0: 아니, 근데 자가 갑자기 춤을 왜 배우려고 그러냐? 아니, 너 춤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1: 그냥 배우려고요. 언니.
0: 그래요? 어디?
1: 어디 한번 일어나봐라. 예.
0: 저만 가서 서봐. 내가 장단을 매길 텐게 네 멋대로 한번 춰봐.
1: 아유, 저 춤 못 춰요, 언니.
0: 아, 농사꾼 보리떼춤도 신명나면 명무인겨.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한번 춰봐.
1: 그냥 추면 돼요, 언니?
0: 아, 그래요. 아무렇게나 한번 춰봐. 춰봐, 아무렇게나.
1: 아, 저 기초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서.
0: 흥이 나서 추는 게 춤이요. 그러한 게 기분 내키는 대로 춰보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기초를 잡든지 헐란 게, 응?
1: 좋아요, 언니.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o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곧또한 다 본관은 생신잔치 칼대로 가라오고 주도체비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소 보진을 펴고 포장 눌러라 주로를 불러 교고 날 소나면 죽고 치고 호피를

양 사울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이어니 흡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알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전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아 그건 신이 응원 대접이다 착실히 하고.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 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끔찍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음악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수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3: 맞아요.
2: 또
3: 네.
2: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3: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네.
3: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2: 네.
3: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생각도 여유가 없고
3: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2: 전쟁터.
3: 맞아요.
2: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3: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2: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3: 네.
2: 기대가 돼요.
3: 네.
2: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이라가지고 빌어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0: 아예
1: 이래가지고
0: 트위터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해낸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0: 네.
1: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0: 네.
1: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김피탕이라고 또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1: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 네.
1: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1: 네.
0: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 네,
0: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열심히
0: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1: 했어요.
0: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1: 네.
0: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0: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네.
1: 아, 네. 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0: 네.
1: 산딸기의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0: 근데 왜냐면,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1: 펜 선생님 이름?
0: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1: 아.
0: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1: 네.
0: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붙이면 삼산딸기 해가지고 엄청
1: 어디 지역에 딸기 이름?
0: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1: 어, 네.
0: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1: 아.
0: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0: 네, 그냥 그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1: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 같긴
0: 오,
1: 한데,
0: 네.
1: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는
0: 맞아요.
1: 거라고요?
0: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1: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잘했다.
0: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1: 와,
0: 네.
1: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볼 수가 없겠다.
0: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난 당신의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을 빠져나간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 사...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양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쩌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만들어졌어요. 빼빼로 데이트?
2: 네.
0: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아, 글쎄요.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4: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4: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4: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4: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4: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진짜 제일 많네. 네.
3: 와, 뭐 학교에
0: 채점을 한 거죠.
4: 열심이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4: 그렇죠.
0: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3: 그렇죠.
0: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3: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3: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0: 네.
3: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0: 네.
3: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3: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0: 네.
3: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0: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4: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상자루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0: 고깔이라고.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1: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2: 네. 네.
1: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1: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0: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1: 네, 준수님이 갓 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2: 고깔을
1: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1: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1: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1: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들은 건 없어요.
1: 아,
0: 그럼 아지트인데
1: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1: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나가면서
0: 네.
1: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

0: 하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1: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0: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갤러리에서 어떤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네.
1: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를 기대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 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빛자루.
1: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0: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1: 네.
0: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0: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던가 뭐 가야금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1: 네.
0: 해서 차피드라고
1: 아.
0: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1: 네.
0: 만든 곡입니다.
1: 아,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큰 마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석대의 가야금과 타악기가 선보인 가볍고 경쾌한 음악 팜캉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팜캉스는 농장으로 바캉스를 떠난다라는 뜻이고요. 이 바캉스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비우다, 자유로워지다 라고 하네요. 우리도 일상을 좀 비우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답답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강렬한 사운드와 에너지 가득한 음악을 가지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잠비나이의 무대 감상하시죠.

0: 록 사운드와 국악기가 함께하는 아주 강렬한 음악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잠비나이의 심은용, 최재혁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자, 앞서 들었던 소멸의 시간은 소리의 질감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는데, 또 심은용 씨의 검은 고연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지금까지 봤던 검은 고아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2: 네, 소멸의 시간이라는 곡이 되게 강한 사운드를 내는 그런 곡인데요.
0: 네.
2: 거기서 이제 검은 고가 주로 개방현 위주로 연주를 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타법, 어택이 되게 강하게 또 연주를 하기 때문에
0: 네.
2: 좀 이전과의 검은 고 연주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멸의 시간은
0: 네.
2: 뭔가 그 파괴적이고
0: 네.
2: 혼돈이 가득한 정서를 담아내고 싶었던 곡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곡은 2013년도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앨범을
0: 오.
2: 수상한 그런 곡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검은 고 연주자 80명과 함께 했던 그 평창 올림픽의 폐막식에서 연주된 곡이고요. 저희 잠비나이에서 대표적인 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평창
2: 네.
0: 올림픽 폐막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더 많이 알려지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연주 활동의 시작은 그거보다 훨씬 전이신 거죠?
2: 네.
0: 언제부터신 거죠?
2: 저희가 2009년도에 결성이 됐는데요.
0: 네.
2: 이제 원래는 해금하는 김보미 씨와
0: 네.
2: 그리고 피리하는 이희루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3인조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0: 네.
2: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뷔를 시작한 거는 2010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베이스 하시는 이제 유병구 씨와 그리고 옆에 계시는 드럼 하시는 최재혁 씨가 또 합류가 돼서 이제는 5인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초대형 록 페스티벌에도 많이 초대를 받으셨다는데, 거기서도 재밌는 일 많으셨겠어요.
1: 네, 저희가 해외 공연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35개국 이상 해외 공연을
0: 와,
1: 했었던 것 같고요.
0: 네.
1: 특히 뭐 공항 검색대 같은 곳에서 좀 호평이
0: 아하.
1: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황 같은 악기는 그 기관총으로 오해를 받아서
0: 제가 지금 그 생각했어요.
1: 네네.
0: 예.
1: 그래서 이제 거의 막 90% 이상 불려가곤 했어요.
0: 그렇게
1: 이희루 군이 항상
0: 아.
1: 생황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선율을 딱 연주하고 나서야 이제 좀
0: 네.
1: 상황이 종료된다든가.
0: 아, 공항에서 연주한 적이
1: 네네네.
0: 있습니까? 아,
1: 그래서
0: 진짜로요?
1: 네네. 진짜로 검색대에서 그래서 생황 연주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해금 연주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종종 있곤 합니다.
0: 와, 정말 별일이 다 있군요.
2: 네.
0: 네. 그 잠비나이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음악 혹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팀, 이렇게들 얘기를 하던데, 음악을 만드실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2: 저희는 좀 저희가 원하는 소리의 질감이나 아니면 그런 울림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악기와 그리고 밴드, 서양 전자악기가 이렇게 같이 편성된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적으로도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0: 혹시 앞으로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신가요?
1: 앞으로는 뭐 조금 더 전통적인 이야기에 다가가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그 반대로 듣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조금 더 편하게 공연을 할수 있는,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좀더 좋은 에너지를 하루빨리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뭐 사실 그 생각이 지금 제일 강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일단 이 자리에서 저희가 우선 좋은 에너지를 받겠습니다. 다음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2: 네, 다음에 들려줄 곡은요, 저희 3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 온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그 힘든 삶 속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하고자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곡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 노래 부분 이두 부분에서 또 수상한 곡입니다.
0: 네.
2: 네.
0: 자, 그럼 다음 무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잠비나의 온다 감상하시죠.

0: 부모 은중경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의 경전인데요. 품에 품고 지켜준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먹여주신 은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신 은혜 같은 열 가지 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가사로 노래한 것이 바로 회심곡인데요. 회심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을 모실까 합니다. 자, 이번엔 김영임 명창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1: 길은 정을 사람마다 부모 은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이 세상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탐문 탄생 나온 사람

어그로 어머님 전사를 빌고 아버님 전별을 받고 일곱 칠상님 전에 명을 받고 세서

형님이 눕시고 마른 자리는 아기를 위하여 음식이라도 맛을 보시고 쓰디쓰한 것은 어머님이 잡수시고 달디 탄 것은 아기를 먹여 온유하리라 당일 밤에 목입인데 각다기 뜯을세라 곤곤하신 잠

0: 경기 소리에 깊은 멋이 느껴지는 김영인 명창의 무대였습니다.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아, 참 그 회심곡 하면 김영임, 김영임 하면 회심곡 이렇게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네. 첫 앨범도 회심곡이셨죠?
1: 아, 제가 이제 국악계에 입문해서 그 모 레코드 회사에서 이제 네. 스카웃을 하면서 회심곡을 음반을 한번 내고 싶다. 저한테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음반 제작한 게 회신곡이었었어요.
0: 네. 네. 몇 년도였나요?
1: 아, 그게요. 74년도?
0: 74년. 네,
1: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0: 근데 그때 밀리언셀러셨다고.
1: 네,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뭐 지금까지도 이제 그 회신곡 음반을 찾는 분들도 계시긴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LP판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조그만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거의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네,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0: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입문하시고 1년 만에 정말 큰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1: 그때는 전국 민요 경창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장원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민속 백일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일하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네. 이제 거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장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두 번의 큰 상을 받게 됐죠. 네.
0: 다시 생각해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가 봐요.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처음에는 그 이창배 선생님께 배우셨고 그다음에 묵개월 명창에게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묵개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아, 선생님이 지금 작곡하신 지 한 7년 정도 되셨고요. 94세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예,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대단한 명창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소리는 정말 고목과 같은 그런 묵직하고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소리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선생님조차도 아예 어려서 노래를 시작하셔가지고 네. 아주 평생을 소리만 하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0: 그럼 처음에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신 겁니까?
1: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가 57호 이렇게 그 지정이 돼 있고요. 그 57호 안에 묵개월 선생님, 안비추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이 당대의 세 분의 명창 세 분이서 75년도에 그 문화재가 되셨어요.
0: 네.
1: 그래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서 묵개월 선생님, 안비치, 네. 이은주 세 분이 이제 그 학생들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유파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지정이 돼서 그 세 분 선생님 슬하에 이제 쭉 제자들을 길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묵개월 선생님 그 문화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과는 정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0: 네. 네. 가르치시기도 하시잖아요.
1: 아, 그러면요.
0: 제자들 그 가르칠 때 선생님 생각 좀 많이 나겠어요.
1: 네, 저희 선생님 참 따뜻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래 이렇게 어느 날 기억이 안 날 때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화를 해서 여쭤볼 때도 있고
0: 선생님한테
1: 그 선생님이 전화로 막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선생님께서는 정말 평생에 소리만 하셨던 분이라서 그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근데 겉으로 정말 표시를 안 내셨어요. 뭐 너 네. 잘한다, 뭐 이쁘다, 좋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항상 그냥 그 자리에서 항상 묵직하게 그 교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저도 선생님에게 소리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선생님의 또 그 면모도

0: 같이 이렇게 따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크게는 잔소리는 하고 싶지 않고요.
1: 이게 소리만 배운 게 아니라
0: 네.
1: 가르치는 방식도 배워지는
0: 아,
1: 거군요.
0: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다.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소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으로서의 태도까지도 다 전수를 받으신 건데,
0: 네.
1: 그래서 지금은 묵개월 소리보존회 회장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0: 회장이라기보다는요,
1: 네.
0: 이제 선생님께서 작고하시면서 이제 많은 제자분들을 이제 기르고 돌아가셨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어떤 사람이 조금 책임을 지고 그 선생님 슬하에 이제 있는 다는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또 저를 원하시는 그런 그 후배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선생님을 기리면서
1: 네.
0: 우리의 소리를 전승해 오는데, 우리가
1: 어떤 소리들을 전승 저 보존하고 계십니까?
0: 우리 그 경계 소리에 이제 12잡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1: 12잡가.
0: 네. 판소리에 오바탕이 있어요.
1: 네.
0: 춘향가, 뭐 심청가, 흥보가 이런 노래가 있듯이 우리 이그 경계 소리에도 그에 못지않은 12잡가라는 긴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창부타령, 닐리리아, 태평가, 한오백년, 아리랑 등등이 이제 민요라고 이제 일컬어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12잡가는 경기 민요를 정말 잘 부르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만에 의해서 불려지는 곡이에요. 상당히 어렵고 소화하기 참 힘든 그런 노래고, 아무리 잘 불러도 정말 생색이 나지 않는.
1: 잘 부르는 티가 안 납니까?
0: 네, 정말 잘 불러도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1: 12잡가를 2005년에 완창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0: 네, 그때 참 힘들게.
1: 네, 아니 확실히 힘들 것 같아요. 완창이라는 건
0: 네.
1: 누구한테나 힘들 것 같은데
0: 네.
1: 판소리만 저는 주로 완창이라는 말을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경기잡가 12잡가 완창은 어떤 것인가요?
0: 12잡가 완창이 뭐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그런 소리들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노동요, 우리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진실된 우리의 그 소리가락으로 가사도 정말 가장 서민적이고 그런 것들로 형성이 됐는데, 12잡가는 판소리와 똑같이 잔고 하나를 가지고 노래 이제 한 곡당 아주 짧은 것은 8분부터 시작해서 15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12잡가가 정말 어려운 것은 육박으로 형성이 돼서
1: 네.
0: 조금도 쉴 틈이 없어요. 그냥 육박을 계속 이어서 끝까지 가면서 계속 질러서 소리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잡가는 정말 참 어려운 곡이다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 네, 느끼게 되는데요. 오래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 12잡가의 이제 그 소리 소리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매력과
1: 네.
0: 아름다움을 이제야 조금 맛을 알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근데 12잡가를 보급하는 데좀 책임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거를 책하고 음반으로도 내셨더라고요.
0: 네, 책하고 음반은 이제 벌써 이제 95년도에
1: 네.
0: 이미 이제 다 준비를 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 2회 완창을
1: 네.
0: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아.
0: 얼마 전에 그 음반과 그다음에 그또 영상 12잡가 영상까지 다 만들어서
1: 네.
0: 이제 끝낸 지가 좀 며칠 안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목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1: 아유,
0: 걱정인데요.
1: 예쁘신데요, 왜요?
0: 네.
1: 네. 자, 이번에도 12잡가 노래를 불러주실 거죠? 어떤
0: 네.
1: 곡입니까?
0: 선유가라는 그런 곡인데요. 이 가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1: 네.
0: 아, 진짜 배를 타고 정말 한번 떠나보고 싶다.
1: 네.
0: 근데 큰 배가 아니고요. 조그만 배 있잖아요. 그런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게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선유가입니다.
1: 선유가하고 또 어떤 곡들이 있습니까?
0: 네. 오늘은 또 이제 선유가 12잡가 중에 선유가를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신천한 삼거리, 또 노랫가락도 함께 불러드릴 텐데요. 사실은 선유가는
1: 네.
0: 일명 앉아서 불러서 자창이라고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제가 서서 한번 그한 달락만 오늘은 들려드리기 때문에
1: 네.
0: 서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0: 자, 국악 콘서트판의 젊은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죠. 판티스트.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다름입니다. 달음. 우리 악기 중에 비슷한 듯 다른 현악기가 있으니 바로 거문고와 가야금인데 이 거문고와 가야금의 연주자로 구성된 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 현악기가 만들어내는 울림 안에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 오광대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 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악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름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두 현악기 가야금, 거문고를 가지고 현대인의 감성에 주목한 여러 음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레이블사 글리터 비츠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음원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많이들 다름의 음악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언제다가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브레이킨 문제.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 엽쇼 문 엽쇼 딜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군이 문 엽쇼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태산같이 두리두 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다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0: 좋아.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꽃다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불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장구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PD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네,
0: 그 썩는다고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킷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밴드와 느다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다 캠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아,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좋아서, 주다시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구.
4: 아!
1: 어서 나와,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5: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5: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네,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6: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6: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5: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7: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7: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4: 김치.
8: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0: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 밴드의 달 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0: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에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다.
1: 어?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도

0: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1: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1: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세 친구가 풍의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와, 벌써 저녁이네. 어?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본관은 생신잔치 갈 대로 가라고 하고 주도 제비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소 보진을 펴고 포장 눌러라 주로를 불러 교권을 난 소담을 좋고 치고 호피를 얹어라 십사를 불러 흉복을 지리고 누군 너 불러 기지를 내어

서울 사신 양반이라 기생기원이 없다 해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삭신이라고. 어서 또 일어서며 일어나간 이 사람들 곧 또 못 보이고 다 놓치겄냐.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지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2: 근데
3: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2: 네.
3: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0: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1: 네, 그것도 있었어요.
0: 그리고 지긋지긋.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0: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1: 네.
0: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1: 네.
0: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1: 네.
0: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1: 맞아요.
0: 또
1: 네.
0: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1: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에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0: 네.
1: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생각하고 여유가 없고
1: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0: 전쟁터지
1: 맞아요.
0: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0: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1: 네.
0: 기대가 돼요.
1: 네.
0: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보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보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갖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지금은
0: 네.
1: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0: 네.
1: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김피탕이라고
0: 그,
1: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피탕.
1: 네,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1: 네.
0: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 네.
0: 하겠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0: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1: 네.
0: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네,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그 요즘
1: 네.
0: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1: 네.
0: 계신다면서요?
1: 네,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팬 선생님 이름?
1: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0: 네.
1: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붙이면 삼산딸기 해가지고
0: 엄청 어디 지역의 딸기 이름?
1: 네, 귀엽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1: 네, 그냥 그 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0: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한데
1: 네.
0: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는 거라고요?
1: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1: 그렇죠?
0: 잘했다.
1: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0: 와, 너무 너무 네.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 볼 수가 없겠다.
1: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팍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의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을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리고 싶은.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11일 빼빼로 돼 있대.
2: 네.
0: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0: 네.
3: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윤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글쎄요.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4: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4: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4: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4: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4: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이.
0: 진짜 제이 맞네.
3: 와, 학교
0: 채점을 한 거죠.
4: 열심이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4: 그렇죠. 이거
0: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3: 그렇죠.
0: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3: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0: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3: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0: 네.
3: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0: 네.
3: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3: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0: 네.
3: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0: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4: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상자류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맞습니다.
0: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2: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1: 네. 네.
2: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2: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어,
2: 그럼요. 네.
0: 어,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2: 네, 준수님이 갓 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3: 고깔을
2: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2: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어,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2: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아,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2: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도
2: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네, 아지트인데.
2: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2: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 나가면서
0: 네.
2: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2: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0: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2: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0: 네.
2: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2: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 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0: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네.
1: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를 기대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 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빛자루.
1: 그러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0: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1: 네.
0: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든가 뭐 가야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1: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피드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바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서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 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이 한 시간 연습할 거, 다섯 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

0: 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되는
0: 예.
1: 거죠.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 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설명서 노래.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1: 얘
0: 3,
1: 왜 이러는
0: 4시에,
1: 거야? 막 이러는.
0: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요.
1: 고집세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 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거기잖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네. 이만큼, 네.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되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라고 하신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쉐이킨
3: 코리아!

고래하고 또

지금 그 방금 연주한 곡들은 전부 북한 곡 두 곡과 연변 곡 두 곡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처음 소개되는 그런 곡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들하고는 그 작품의 경향이 전혀 다른 화성의 구성이라든가 음악적 구성이 전혀 다른 그 북한식 색채가 나타나는 그런 민족적 색채 혹은 중국식 색채가 나타나는 그런 곡들인데요. 아마 이런 느낌이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이제 돈돌라리라는 곡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 민요로 되어 있는데 남쪽에가 이제 도라지라고 하면 남북한이 도라지라고 한다면 남쪽이 아리랑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 돈돌라리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북한 곡인데요. 이거는 남쪽과 북쪽이 아마 정서가 다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돈돌라리를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오시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여기가 또 장소가 이 동네분은 괜찮지만 이 서울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오신 분몇 분들 굉장히 힘들게 오신 거 정말 뭐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평화와 민족이라는 그런 통일과 민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인사할 시간에 따로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과 민족이라는 주제로 한국 작곡가와 북한 작곡가 그리고 연변 작곡가들이 우리나라 민족어법으로 구성된 그런 곡들을 작곡한 거를 지금 연주를 쭉 했고요. 이제 저희가 2부 이제 다음 마지막 순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저희와 합창단의 원래 이제 그 레파토와인 그 이런 아카펠라, 대중적인 아카펠라 혹은 현대적인 아카펠라 그리고 클래식한 아카펠라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주할 곡은 모차르트 알레그로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여러분이 노래로 아마 감상하던 첫 번째 기회가 되실 텐데, 그걸 한번 들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법의 성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꼬리 멋진 꼬리 꼬리 꼬리.
1: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하시는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씨행단은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0: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 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0: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악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고 나란히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는 맹시행단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노구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월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사랑채를 짓고 시구를 떠올렸던 풍류 공간이자 공제 윤두서가 한국 회화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자화상을 그린 화실이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재성은 연못의 이름을 국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하완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만 무기연당은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입니다. 주제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의병장이기도 하죠.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연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제성. 그는 파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하완정에는 그의 삶에 공손히 화답한 영의정 김제로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기품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루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0: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한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가사 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벼슬길에 나가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에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 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 초당 4경입니다. 다산 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자산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다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새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 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국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 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경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 사이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혼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0: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나. 연불이자.
1: 옛날 서울관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명산 백차례 불공 빌어가지고 아들 딸 나가서 명산 백차를 찾아가는데 뭔가 대결을 올하고 세조 같은 간을 허리 한일물 덮붙이고 용산 대차를 찾아간다. 이때 아이들 오는 빼고 양촌 간절 보는 오구나. 온갖 장독이 무성하구나. 얼씨구도 가절씨구도 이렇게 정치 좋은 데 가서 큰 조라에 가서 매일같이 아들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년 강철이라고 산부인이 뭐 하나씩 낳게 되죠. 애를 하나씩 낳아요.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제집을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2: 많이도 불렀네. 70여 년 변치 않고 이 젓가락을. 많이도 변했네. 그때 그 19살 소년이. 평생 베베이 굿에 웃고 울던 벗이여. 평생 베베이를 노래하던 벗이여.

참 많이도 달라지지 않았나. 갈수록 더 분주하고 빨라지고 복잡해진 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의 얘기를 알고는 있을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신기한 눈빛.

오늘 나는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자네의 얘기 그리고 자네와

0: 서울시 서대문구 장구 소리와 함께 흥겨운 가락이 문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1: 두근두근 설레기
2: 예? 살랑살랑 봄바람이 난 천에서 불어온 시작.
0: 그리고 여기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 올해 나이 98세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이은관 명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선 이렇게 이은관 명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국보급인 스승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칠까 제자들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소리를 배웁니다.
3: 항상 녹음을 해서 이 자료를 보관해야 돼요. 그래 항상 어느 때고 또 들으면서 공연이 있으면 또 연습돼야 되고 또 선생님 또 가르쳐 주실 때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관 항상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나마 이제 매주 와서 받는 수업은 잊어버리고 날려버릴까봐 선생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10분 1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도 또 다음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2: 합창 살랑살랑 신랑 살랑 합창 신랑 봄바람이 나.
0: 1917년 강원도 이천에서 태어난 이은관. 그는 우연히 죽음 뒤에서 흘러나오는 당대 최고 명창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요. 소리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부르고 싶었던 소년. 소년 이응관은 신문사 주최로 열린 콩쿠르에 참가하게 됐고 서도민으로 1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소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0: 반성스러워.
1: 소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컸던 소년 이은관. 그는 결국 고향을 떠나 한 스승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이은관 명인에게 서도소리 베베이 구슬 사사한 황주관번 이인수 선생님이었습니다.
2: 왔구나! 왔어!
1: 베베이굿은 상사병으로 죽은 딸 베뱅이를 위해 넋풀이를 하는 최정승 내의 소문을 듣고 엉터리 박수무당이 거짓 넋풀이를 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간다는 내용인데요.
3: 베뱅이굿은 지금 서도소리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인데요. 옛날 그 엉터리 무당이 그렇게 배뱅이 혼을 달래주고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교훈적인 것도 있고.
1: 배뱅이 굿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황해도 출신의 소리꾼 김관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4: 황해도의 용관에 살던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거의 만들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토막 소리들을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전부 그 이제 모아서 오늘날의 베베이 스타일로 그의 아들 이제 김종조한테

0: 전해주고 또 김종조뿐 아니라 최순영이라든지 뭐 이인수 같은 사람들한테 전해줬다고 그래요.
1: 그렇게 김관준을 시작으로 아들 김종조 그리고 최순경, 이인수 선생에게까지 이어진 베베의 굿. 그리고 다시 이인수 선생과 이은관 명인이 사제로 만나면서 이은관과 베베이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인관은 알기나 했을까요? 베베이와의 인연이 이토록 길고 질길 거란 걸 말이죠. 우리의 소리는 각 지방에 따라 나누는데요. 우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리던 남도 소리. 서울과 경기 지방으로 중심으로 한 경기 소리.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서도 소리로 구분합니다. 그렇다 보니 각각의 소리에는 각 지방의 특색이 묻어나는데요.
0: 지역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환경이 첫 번째 원어고 생활 습관이고 또 뭐 취향 풍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털시고 털시고 다른
1: 방으로 돌려라. 평야가 많고 대체적으로 풍요로웠던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는 가락이 화려하고 흥겨운 것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예술이 많이 발달했던 남도 지역의 소리는 떠는 음, 꺾는 음 등 표현이 세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대부분이 바로 이 남도 소리에 포함되죠. 반면 베베이 굿의 뿌리이기도 한 서도 소리는 외적의 침입이 작고 추운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길게 떠는 장식음이 많고 구슬픈 노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0: 하더만.
1: 푸념조 무슨 원망조에 그런 그 가락이 나오기도 해요. 이제 소리를 이렇게 중간음을 아주 그 목을 조여가면서 이 입을 떤다든지 또 내려올 때 이렇게 그 흘려 내려오면서 떨어져가지고 또 떤다든지.
2: 해대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았던 비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다리도 다 월광단, 해가 도다 일광단, 길수목전, 호동기, 면지수, 삼동주, 흑공단, 목공단, 만수, 청산, 우르무단, 최경공, 화룡단, 여남자지, 친자지, 해들자지, 남자지. 그리고 또 이제 대대 세 살 때의 대대 할아버지가.
3: 하지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서서 소리의 기본은 지키되 슬픔은 조금 걷어낸 이은관만의 베베이굿. 남도 소리인 판소리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가 않아 오랫동안 국악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도 소리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4: 서도 창으로 하는 배뱅의 굿은 이은관 선생 한 사람뿐입니다. 이은관 선생님이 본인의 문화재 지정받은 종목이 서도소리이기 때문에 그 판소리식을 다 빼고 서도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5: 서도소리는 사실은 그 남도창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나고 38선이 막히면서 서도소리는 죽은 겁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배빙이 선생이 나와서 서도창이 아 저게 서도창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킨 부분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박수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3: 1945년 광복 이후 오랜 전쟁 후유증과 가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이은관의 베베의 굿은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7: 수록한 영화와 재미있는 만담으로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 급기야 라디오와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60, 70년대에는 영화, TV쇼 등에 출연하면서 소리꾼으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0: 난구암장이견 바보짱기
1: 여보 소리 좀 듣고 갑시다. 안 참았지?
2: 네, 잘한다.
3: 이 사람이 바로 이은관 명인입니다. 참 새롭죠? 1978년 평생 소원이던 베베이굿 앨범이 첫 발매된 잊지 못할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6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당시 이은관과 베베이굿의 인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0: 바로 재단 명인 김뻐국 씨. 그의 연기술에 들어서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수많은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윗줄 이은관 명인의 사진도 쉽게 보이네요.
1: 이 양반 나도 그 시절 있었다고. 김해갑 씨, 서영준 씨, 또 장수팔이 이은관 그러고 여기는 70일 사직공원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매일 한 5,000명, 4,000명 이상 왔으니까
0: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당시 수많은 관객들을 몰고 다녔다는 스타 이은관.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일한 소리꾼이기도 했는데요. 김뻐국 씨 얘기론 이은관 명인은 누구보다 노력하고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유쾌한 소리꾼이었다고 하는군요.
2: 왔구나 왔구나 개개가 왔구나.
1: 무대에서도요 한참 패뱅이 하다가 방구 나오면 방구 숨기지 않네 빵 끼고 방구 나왔네 그러거든. 그럼 객석에서 꽉 웃고 좋다고 조금 더 하라고 그랬거든. 요만큼 요거 이어가지고 혼자서 3, 40분씩 했어요. 앵콜 앵콜 하는 바람에 앵콜이나 안 나오면 그냥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요 그 양반을 좋아하는 양반이 전부니까는 앵콜 나오게 돼 있어요.
0: 이은관에게 물었습니다. 한평생 소리꾼으로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예전 그 모습,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처음 무대를 밟았던 곳,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1극장이라고 합니다.

0: 어느 날 그의 소리와 재주를 알아본 공연 기획자 김두치 씨는 이은관 명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베의 구슬로 말이죠. 당시 한 여성 소리꾼에 의해서 객석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베베의 굿. 그랬습니다. 같은 소리 다른 느낌. 신인 소리꾼 이은관의 베베의 굿은 뭔가 달라야 했던 거죠.
1: 배가 아파 죽겠다.
0: 이은관만의 베베의 굿으로 드디어 오른 데뷔 무대. 그런데 좀 전까지 울던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1: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렇게 세 집에서 나가지고서 이름을 짓되 세월래 네월래 베베이라고 쳤죠. 그 왜 해필이면 베베예요?
2: 그때만 해도 그 소리만으로는 공연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베뱅이 굿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익살 좋게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고
1: 먹고 싶은 건 시큼털털한 호박
0: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응관의 베뱅이 굿은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1: 3분이 택에서 한두 달에 비가 되어 다소의 요소 달에 오장육부 생겨서 아우 열 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에 3분 때 배가 한 남산만 해줬구나.

상자 중에 어디가고

0: 명년이 3월이면 오마는 상자룡아 어디를 가구서 패배이가 죽는 줄 몰라주나 이때야 황천에서 일찍사자 월찍사자 패배이 잡으러 나오니 불쌍하게 죽은 패배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적에 이때에 패배이 거진 죽어갈 무렵 패배이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패배이 아버지 약지러 간 후 패배이 어머니 나는 가요.
1: 타고난 소리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훤칠한 큰 키에 호남형 외모. 하지만 관객을 사로잡은 소리꾼 이은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몇해 전 연극으로 재탄생된 서도소리 베베이굿. 베베이굿을 각색해서 연극 굿모닝 베베이를 직접 연출한 최강지 감독은 이은관 명인의 매력으로 뛰어난 관객 흡입력과 연기력을 꼽습니다.
2: 이은관 선생의 특출하고 천재적인 재주죠. 그리고 그 재주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신바람의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바람의 기질

0: 아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국악인 중에서 성악가 중에서 가요하는 모든 예능인들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대뱅이 구세 이응권 선생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유명하게 만든 원인 같습니다.
1: 박수무당, 배뱅이의 어머니, 상자중, 배뱅이의 아버지 등 총 1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배뱅이군. 이응권 명인은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 19명의 인물을 혼자서 모두 소화해내죠.
0: 연극에서는 1인 19역인가 그렇게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할 텐데 거기서의 하이라이트는 각 도의 무덤마다 소리를 바꿔가면서 창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6개 도의 그 박수무당 흉내를 다 내십니다. 그 부분이 학군이죠. 아마도 이응권 선생 같은 분은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 그런데 배배의 부모님은 배배의 집은 넋을 듣겠다고 이제 각도 무당을 불러 이제 굽었는데 제일 먼저 어딘 무당이냐? 저 강원도 두메 산골 손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황해도 무당 이제 황해도에 이제 그 보혈이 구슬 한번 해보죠. 보혈아 보혈아 요번 무당 서울 무당에서 한마디 해봐요.

0: 그러다가 그만 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
1: 베베이굿의 또 다른 매력. 명인이 직접 정립한 베베이굿 악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악보로 표기된 소리 부분과 글로만 표기된 이야기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0: 무서워.
1: 소리면 소리, 얘기면 얘기, 소리꾼과 재담꾼 두 역할을 명확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힘.
0: 베베이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를 구슬했지만 베베이 넋이라고.
1: 이은관의 베베이 굿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0: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0: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반가운 얼굴이네요. 바로 오빠의 이상용 씨입니다.
1: 형은 고대로네.
2: 아유 고대로 뭐 이제 나이가 있잖아.
1: 아 그래 형님 뭐
3: 형님 요새 몇 시에 일어나셔?
2: 뭐 나는 늙었으니까 뭐 밤에도 뭐 그 시간이 없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자서.
1: 나 형님이라고 그래요. 막 아버지 이상이신데도 왜냐 그만큼 안 늙으시고 내가 무대에서 맨날 소개하면 예 보통 사람 걸어 나오는데 이은관 선생님은 튀어나와요. 그런 정도로 스프링 같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아마 얼굴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공연했죠? 얼마 전에 예.
0: 인연을 맺은 지도 언 40여 년
4: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5: 뭐?
4: 어디서 그런 일이
5: 있어? 저 어딘가요? 네 저
4: 뭐야?
5: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6: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약주라도 좀 대접해야 될 텐데요. 오.
0: 당시 한참 후배였던 이상용 씨는 당대 최고의 입담가들과 함께

0: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은관 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1: 정신 바짝 차는데 이분은 안 되고 제가.
2: 그러지 말고 둘이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목소리 내 이거.
3: 네, 예, 예.
2: 소리가 들은 거야.
1: 네, 네.
2: 따구라!
4: 우리 참 이은관 선생님하고는 제가 40년 전에 사회를 볼 때 그때 출연하셨어요. 출연하는데도 펄떡펄떡 뛰어댕겼어요. 뛰어댕겨요. 정말 날려댕길 정도로. 그리고 또 잠금만 한번 땅 치고 그냥 바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장이나 시골 나타나기 전부터 난리죠. 예. 그리고 혼자 신명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신명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고. 나 역시 무대 사회 보면서 뭐 이은관 선생님 나오시면 신나고.
3: 100살 된 사람 집을 100명 찾아갔는데 70명이 집에 없어. 가문. 밭에가 있어.
2: 밭에가 이러고.
3: 예. 네. 그 이제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2: 마라톤 대회
4: 네, 그럼.
3: 네. 뛰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예, 그만해도 돼요, 형.
2: 아, 이러는 거죠.
3: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지금 연세 저렇게 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유를 하고 싶어서 한다. 진짜 애끼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0: 무엇보다 관객의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형과 아우.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함께 무대에 오르길 바라봅니다.
2: 너무 좋아요!
0: 젊은 시절 사람들을 웃기던 배뱅이 이은관. 요즘엔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2: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저 생애지만서도 우리 배배구 전통 배배구 계승 발전에 열심히 내가 불러야 되고서 이제 후학들 많이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내 장작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내 뜻이에요.
5: 우리 전통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음악처럼 작곡자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항상 현재화를 해요. 현재에 맞게 변형되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전형적인 현재화의 모범이 이은관 선생님의 배뱅이 곳입니다.
0: 바로 이은관의 배뱅이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배뱅이 구수로 진화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스승 이은관의 뜻인데요. 서도소리 배뱅이 굿 이수자이자 이은관 명인의 제자인 김경배 씨. 제자는 스승이 정립한 배뱅이 굿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가 본 이은관은 어떤 스승일까요?
6: 이은관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뭐랄까 당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같은 수신가를 해드려도 약산 이렇게 섬세게 여성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굴곡이 깊어요. 약산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나면서 공부를 했죠.
0: 지난해 3월 김경배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스승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네요.
6: 집으로 모시러 갔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뭐 요즘 저 궁금한 소식이 됐나 봐서 세월이고만 뭐래 됐는데 선생님 저가 됐어요 문화재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시시더라고. 박수 치면서

0: 정말 잘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 이은관의 뱀이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승의 업적과 뜻을 이어가려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찾아갔는데요.

30년 전 스승 이은관에게 여자 배뱅이로 인정받은 후 그녀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제자인 자신의 사명이랍니다. 내년엔 스승의 업적을 기릴 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라는군요. 스승은 말합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져선 안 된다고요. 스승은 또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리는 즐거워야 한다고요. 이제 이응관의 배뱅이 굿에서 이들의 배뱅이 굿으로 계속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 이응관의 바람 아닐까요?

0: 여러 무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포양의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람차로 다니다가 이 패배의 구토는 동을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잔네이나 아주 떠나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루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탁주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니 우선 달래 먹고서 한 잔 달래 먹고 내중에 경을 치든가 어떡을 짝짝으로 찾아들어갔죠. 여보, 탁주 할머니 집이 있어?
1: 아이고, 그건 누구요?
0: 할머니, 탁주 한 잔 주소 그래. 이 할머니가 맛돈 짜리라고 좋아서 막걸리 한 잔 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이거 한 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먹은 거 같고 고래 건지 잡아먹은 거 같고 당취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 있지?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강...

0: 늦은 밤, 2층 명인의 방엔 오래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베베이굿의 대가. 하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광대, 무당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1: 제 중학교 시절에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내가 테레비 나오더라고. 걔가 배랑 좋아하더라고. 지혜배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자꾸 네비 박수부대는 놀랐는데요. 응?

0: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무슨 상관이냐 그랬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더 객석에 펜데코스는 이게 무속이 아니다 이거.
1: 그냥 왔구나 해요 그냥.
2: 베베의 굿뿐만 아니라 서도소리에 대한 애정과 연구로 오로지 국악에 서도소리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했던 이응관. 하지만 많은 소리꾼과 조금은 달랐던 그의 행보는 인간문화재에 지정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84년 다소 늦은 나이인 68세에 결국 그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죠.

0: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좋아서 한다고 베베 뭐 소리 소소 소리 뭐 통기도 소리 다 하지.
1: 오늘 밤도 악보 삼매경인 이은관 밤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새로운 민요를 만드는 중입니다.
2: 민요를 왔네.
3: 우떡이냐 팥떡이냐 송기떡이냐 이거만 그분 풍년이 왔네 뭐 이거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일강사산절 풍년이 왔네 동백의 고양이 이거 좀 슬프구라고 미미미미 동백고 지필 때면 옷이 마르니 뭐 이런 거야. 영편도 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건 아이들 많이 불렀지만 아직 뭐 빛을 못 보고 있지.

0: 것이야. 어, 이런 건데. 패배의 끝으로 이제 문화재인, 인간 문화재 인정받았으니까, 딴 것부터 패배 끝은 그 전통 패배 끝은 참 그야말로 계승 발전하는데 열심히 해주고, 반면에 밤낮 한 것보다도 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담스러운 마음에서. 랄랄라 솔라미 레미 솔라 솔미 솔미 레도 레미.
1: 우리의 소리를 양악보로 담는 별난 소리꾼. 하지만 그는 말하더군요. 이것이 우리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꼭 하고 떠나야 할 사명이라고.
2: 그 간단한 노래 작곡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이 들어온 이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지금 우리 음악 언어로 작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은관 선생님도 자연히 머릿속에 흐르는 가락은 국악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서양 음정으로 오선보에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네.
1: 지난 1999년 명인은 평생 부른 소리 전곡을 서양 악보로 만들어 출간했는데요. 서도 소리를 규격화, 세계화한 음악적 결실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0: 가창 총보라 알겠죠? 성경윤 선생 대가수지 국악계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책 이름도 책. 다른 음악들은 다 이제 그런 악보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쉽고 그런데 왜 우리 소리만이 꼭 그 옛날 소리로 꼭 해주느냐 그런 좀 이람스러운 생각에 난 지금 악보를 맹겨가지고 했는데 잘 이것이 안 믿겠는데 요즘은 믿겠더라고요. 자꾸 믿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열심히 한 참 내 그 보람이 있구나

0: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1: 무대 위에선 관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그. 하지만 무대 뒤에선 지금도 묵묵히 외로운 소리꾼의 길을 걸어갑니다.
0: 눈물 나요.

0: 다음 날 아침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건지 함께 나섰습니다.
1: 뭐 나이 많이 먹어서 뭐 다른 걸 다 잘 못 건다고.
2: 는 많이 하셨고?
1: 많이 먹었지.
2: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1: 뭐 그럼 좋으면 하지만 언제 늙어서 이제 까다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아까도.
2: 아 그래도 다른데 아픈 데 없으니까.
1: 뭐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2: 천천히 다니시면 돼.
1: 걸은 거로만 조금. 잘 먹고 좀 받고 이거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허리가 그래도 다행이지. 이 자리에
0: 오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날. 98의 나이에도 베베의 곳을 찾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관객과 마주합니다.
3: 따로 있어요. 우리 음악이 있어요.
1: 아 그렇죠. 네,
2: 우리 다 있고. 어. 예, 우리 그거 선생님하고 하는 거 그것만 신경.
1: 아 그거 어떻게 나 또 그걸 알았어.
3: 야, 아니, 네.
1: 잘 됐다고.
0: 이제는 이은관 명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색소폰. 그리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만져봅니다. 지난 70여 년간 저오류를 여밀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관객들도 하나 둘 모여들고 오늘의 주인공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늘 무거운 무대를 향한 발걸음. 평생 수천 번 무대에 오르고 수없이 불러온 베베의 시간만 또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0: 제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점점 무대에 오를 차례가 다가옵니다.
1: 아무래도 떨리는 데는 긴장하지. 긴장한 건 젊었을 적에는 지금은 조금 변치 않는다고. 아무리 마음을 탁 놀래도 더 나이 먹으면 더 이제 좋으면 더 하고 되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에 아주 긴장한다고.
2: 우리 인근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대인구세 명인입니다만 신민유를 아직도 지금 연세에 새벽까지 작곡을 하셨습니다.

0: 계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신비녀를 많이 보급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선생님의 공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이종숭 부인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양반의 승질이 얼마나 개상막직한지 애를 이렇게 대요.

만족하지 않는 자에겐 무대를 내어주지 않는다. 무대가, 소리가, 관객이 그를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베베우스의 대가 이응과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0: 자네와 함께한 70년의 소리 인생 내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나. 자네가 하고 싶은 소리,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평생 즐겁게 함께 하세. 그동안 즐거웠소? 즐거웠네. 그동안 고마웠소? 고마웠네.
1: 왔구나! 왔소!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대뱅이 혼신 표양산은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 왔소이다.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어? 우리 오마니 어디 갔나요?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소?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마니가 나를 보고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닥닥 뛰어나오는 맛. 무대에서 나가면 뭐 대략 뭐 지금도 환영을 받으면 좋은 거고 환영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고 자질 가진 데다가 쉬지 않고 참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배백구상은 지금까지 내가 허그대고 지금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렇게 안 했으면요 벌써 질질 갈깁니다 이 날까지. 뭐 지금도 설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벤 글도 뵌거 얼마 없고 하지만 요즘은 다 대학생들이 다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좀 소리 갖다가 좀 현대화해가지고서 많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소리꾼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우리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가서 오마니 오마니 우리 엄마니 어디 갔나요 오마니 아버지의 오마니가 날 이렇게 관습한다면 내가 살아 시집 갈라고 할 때가 예상보다 좀 비단 다 내다 줘요 다 내다 줘요 패대의 오마니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패대의 오마니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살아서도 정신 줬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그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살다가 하시는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지휘에서 하나둘 뭔가 배운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뭐 하나 배워볼까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러다 문득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각을 가로막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집중과 몰입을 도와 치매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먼저 집중해 시작하는 걸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장과 성취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과 성장의 보상은 여러분의 시간에 견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기보다 지금 바로 도전에 나서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부터 새끼손가락을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해 균형을 이뤄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바야 파당구스타사나입니다.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뇌를 더욱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동작으로 호흡에 신경 쓰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내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구리를 걸어 잡습니다. 호흡은 내쉬면서 기다리고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허리를 밀어내고 마시고 다리를 X자로 만들면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된 동작을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X자로 만들고

구르는 자세입니다. 바닥을 밀고 머리 뒤로. 마시면서 넘기고 내쉬면서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앞으로 구릅니다. 무릎을 접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가 필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펴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X자로 만들고 다리를 펴주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바닥을 짚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천천히 넘겨봅니다. 손을 뻗어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내쉬고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X자로 만들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특히 자극이 더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타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타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딛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전체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리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신체 불균형을 유발해 각종 통증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줘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는 현자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넷, 다섯,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처음부터 많이 내려갈 때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는 호흡에 깍지 풀면서 등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들고 머리 뒤로

들어가서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 교정과 함께 하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골반 건강을 지켜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 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0: 부임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부임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대한 우리 선조 은근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이렇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감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참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다니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아주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구차나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선 초대 때는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참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절에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응?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여기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0: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그 하기 나온 대로?
1: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0: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1: 원래.
0: 아. 아. 아홉 개. 아. 아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1: 여덟 개.
2: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3: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타악팀 하면 연이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대신 치려고 했어.
1: 그러니까
0: 대신 치려고 했잖아.
1: 맞아.
0: 욕을 하자. 어디야?
2: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1: 사실
0: 아니 안 바꿔도 돼.
1: 이거 그대로
2: 절대 못 바꾸잖아요. 짐 치는데
0: 그 앞에.
1: 그 어딜 줄여야 돼?
2: 뒤에는 좀
3: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활대로 이렇게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하시는 분.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놀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백개무책 돌이 없어. 하루는 그물을 맺어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우리로 가자 우리로 저 집이 부자 나리.

부자 어디쯤에 있나 제비 부자 다리 반도 금냥이라 내 잡으러 들어오는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이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전통과 대중의 다양한 협업 무대 등 12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 4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So,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달려 가신 분들.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3년을 배우고 발표를요. 10년을 들고 파도 제 소리가 나올까 말까 한 거인데. 안 그렇소, 유당. 아무나 득음을 하는 것이오. 나가 가야금 12줄에 평생을 목을 맸어도 소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인디. 요즘 젊은 것들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른단 게요.